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0: 부산 극동방송의 오늘도 샬롬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그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면서 66일이면 성경 통째로 다 볼 수 있는 특별한 방송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년에 이런 방송은 없었어요, 목사님.
1: 아,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성경공부반 들어가서 공부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교우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방송만 탁 켜면 부산 시내에서 최고로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10분이 돌아가면서 성경 66권을 다 개관해 주시고 또 떠먹여 주시고 큐티도 같이 가이드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책은요?
1: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0: 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죠?
1: 네. 우리가 아,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을 완성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 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네, 참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권능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 사도로 변화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복음서에 나왔던 열두 제자들은 뭔가 좀 불안하고,
1: 그렇죠,
0: 좀 아슬아슬하고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사도로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 네.
0: 이 변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 변화는 우리가 가끔 말할 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0: 네.
1: 진짜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드디어 이 신약 성경의 큰 맥락과 또 줄기를, 또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두 제자와 또 이제 이후에 다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성령과 함께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1: 네, 28장까지 있죠. 네.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량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1: 네. 지금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지는, 또 29장을 또 우리가 써내려가는 또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럴 것이 이 사도행전이 또 시작하면서부터 또 유대인에게, 또 사마리아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고 전수되어져 가는지 정말 이 지상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전개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증인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증인들, 그리고 땅끝에 이른 이방인 증인들까지 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0: 순교하지만 이 순교 장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죠?
1: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건 맞는데 순교하기 전까지의 과정, 또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 전까지의 과정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서요, 처음에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데, 결국 이 열두 제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순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거의 대부분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고요. 사실은 그 제자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정말 나약하고 겁도 많고 또 배신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이 성령 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담대함 가운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안에서 또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다 순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어느 누구도 가짜를 위해 죽지는 못해요. 그죠?
1: 그럼요.
0: 근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실 마지막에 이 마띠아를 포함해서 열두 제자가 사실 요한을 빼고는 모두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1: 예. 사도 요한은 이제 밧모섬에 유배됐다가 90세 이상까지 살고 또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베드로는 또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했다고 해요.
1: 맞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야고보, 대야고보는 참수형으로, 그리고 소야고보는 성전 추락 후에 몽둥이 타살로, 마태는 칼이나 도끼형으로, 도마는 칼에 창에 찔려서, 바돌로매는 살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당하고, 그리고 빌립은 십자가형 혹은 기둥에서 매어서, 톱으로 켬을 당한 시몬, 그리고 돌에 맞아 참수한 마띠아 이야기, 다데오도 화살 또는 도끼형을 받습니다. 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죠.
1: 맞아요. 네.
0: 오늘 아침에 이 살벌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과 그분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가짜를 두고 거짓을 두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분들은 다 본인들이 듣고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이 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들어가는데요. 복음서 네 권을 저희가 일주일 만에 끝내고 사도행전까지 사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게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복음서 네 권과 사도행전까지 이 한 주간 살펴보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요.
1: 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0: 아멘.
1: 예,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또 한 장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삶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또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 편, 여러분 오늘 항서교회 나재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대가 가득하십니다. 9908님은요.
1: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승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끝까지 성공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0: 이렇게 두려운 마음.

0: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니까 마침내 승리하시겠죠?
1: 샬롬. 퀴즈 정답 사도행전 출첵합니다. 라마나욕 같이.
0: 네. 오셨고요. 대전에서도 오셨습니다.
1: 샬롬. 대전에서 사도행전 낮에 천 목사님 강에 출석합니다.
0: 네. 9819님은요.
1: 샬롬.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0: 극동방송 왕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7321님 딩동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아침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오늘 첫 곡 영어 찬송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하시면서 2042님 6387님 9908님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 한번 잘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기대해도 좋을까요?
1: 네. 같이 열심히 하시죠.
0: 네. 예수님과 그의 공생의 3년을 함께 살았던 열두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합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요? 이 귀한 복음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목사님,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은 전편에 해당되고 사도행전은 후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가카는 헬라어로 크라시토스라고 하는데 총독 정도의 레벨로 보면 됩니다. 이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약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주후 10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인데 당시 누가의 집안은 아주 유복한 편이었고 또 그로 인해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후 35년경에 스데반이 순교한 후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 전파되었고 이때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누가도 이때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누가도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고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선교 동역을 하고 또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병행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 더불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앞서 저희가 복음서 네 권을 공부를 하면서 아, 의사 누가가 누가 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1권, 2권 형태로 작성했구나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데오빌로 카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로마의 고위 관직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사실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복음 전파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열심히 또 노력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훨씬 더 이 고전 헬라어 여기에 유려한 문체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누가는 의사이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이렇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앞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었던 이 열두 제자 이야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 그리고 이 바울의 행적이 아주 대꾸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1: 네.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바울은 처음에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0: 인도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죠. 예, 거기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 네. 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앞에 네 권의 복음서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중간에 있는 가치는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이제 성경을 구분할 때 역사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 뭐 옥중서신도 있고 또 목회서신도 있고 이러한 서신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짓는 가교이기도 하면서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한 이 사도행전의 가치는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이 교회사적으로도 이 사도행전의 가치는 엄청나죠.
0: 그렇죠.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성장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뻗어갔는가 이걸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어지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예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이제 그 구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1: 아멘.
0: 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이후로 할례자 무할례자 이야기가 이 서신서에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그의 공생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등장은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주 기폭제가 됐죠.
0: 네. 바울은 성장 배경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한 삶이나 과정이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또 무할례자들에게 더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무할례자의 또 복음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 네.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제가 질문하고 목사님 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다 대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제가 즉석 질문하는 거에 다 즉석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만큼 수준 높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행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근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전 나눈 이야기 중에서 우리 초신자분들이나 오늘 또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뭐예요? 할례는 뭐예요? 이렇게 혹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봐요 목사님.
0: 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는 예식인데 그 예식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표식을 통해서 또 선민사상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선민사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식인데 이러한 할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0: 우리의 육신의 할례보다 심령의 할례, 예, 우리의 삶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벌써 아브라함 언약, 이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할례 이야기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앞으로 계속될 변증에서 살펴보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에 대한 논증이 계속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짜 거듭남, 우리 죄와 분리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런 한 부분을 잘라낸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라낼 때 진정한 구원의 증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복음서 네 권을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28장의 분량의 방대한 내용의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입니다. 사실요, 이 사도행전만 두고 일주일 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님.
0: 아, 그럼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네. 지금 1년 동안 수요 기도에 네.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1: 와.
0: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1: 여러분 항소교회로 가십시오. 이 사도행전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목사님 강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목사님 항소교회 주일 예배는 몇 시입니까?
0: 저희는 1부 예배가 9시에 있고요. 2부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1: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멀어지시거나 좀 떠나신 분들, 코로나 이후로 좀 교회 생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항서교회로 달려가셔서 우리 나재천 목사님, 지금 여러분 제가 전혀 미리 사전에 드린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대본에 전혀 없는 질문들을 다 드렸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딱 깨알같이 찰떡처럼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항서교회로 가시면요, 성경을 누구보다 바르고 정확하게 교육해 주시는 우리 나대천 목사님 계시니까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 가시면 됩니다. 교회 위치 어디예요?
0: 네, 부산시 서구 부영동입니다.
1: 네, 서구 부영동 항서교회 9시, 11시 주일 예배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가셔서 극동방송 듣고 왔어요 목사님 하면 목사님 더 반갑게 맞아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예, VIP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여러분 이웃교회에서 수요예배 청강 가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목사님과 하루 안에 끝내지만요, 수요예배 때마다 목사님 요즘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몇 시예요?
0: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1: 신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는 7시 30분 서구 부용동에 위치한 항서교회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몇 장 큐티 할까요?
0: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 어떤 대목입니까?
0: 네, 이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의 행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큐티할 텐데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면서 잠시 후에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나재천 목사님입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후의 말씀인데, 지금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항구에서 사모드라게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곳 사모드라게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곳은 마게도냐 최대 항구인 네아폴리로 가는 배들이 주로 중간에 머무는 기항지로 사용되는 섬이었습니다.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헬라어로 네오폴리스, 네오

라는 말은 새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운 신도시가 네아폴리였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머물고 그리고 그 이후로 네아폴리로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회로로 약 25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보통 여기서 배를 타고 가려면 3, 4일은 좋게 걸리고요. 또 역풍이 불면 5, 6일도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곳까지 가는데 채 이틀이 걸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먼 거리를 어떻게 이처럼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11절의 직행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에 직행이라는 이 말은 헬라말로 유 디드로메오라는 말인데 순적하게 나아간다, 급속하게 나아간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항해하는 이때 아무런 역풍의 방해도 없었고 또 항해가 아주 순적하고 순조로웠기 때문에 최단 시간까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직행이 되지만 우리 주님이 떠나시는 인생은 곳곳에 사고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또 병목으로 인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병목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생각할 때 아, 이 길이 최단거리야, 그런 생각으로 또 운전을 하면서 가곤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 있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훨씬 더 덜 막히는 구간으로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판단할 때 이 길이 최적의 길이고 또한 이 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가장 최선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러한 길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더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한 길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순적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적하게 가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직행, 즉 유 디드로메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음성,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듣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항로가 평온하고 또 그 모든 여정을 순적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또 빌립보로 가서 정말 루디아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귀한 여종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여종과 동역하면서 또 유럽 선교에 발판을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내비게이션에 그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그 길이 병목 인생이 아니라 직행 인생이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다가 이곳저곳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출발은 잘했지만 제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가로막히는 그러한 병목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는 조금 늦어 보여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순적하고 또 모든 것이 원만한 그런 직행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오늘 사도행전 16장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가장 우리 애청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으셨다면요.
1: 네, 우리 인생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맡길 때 모든 인생의 여정이 순적한 직행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0: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이 길 열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하나님 안 듣는 척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욕심에 매달려서 내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기도인지 이걸 먼저 잘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의 열매를 가져오는 또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아시아로 가려던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향하게, 유럽 선교로 향하게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가면은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 방향으로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보다 유럽으로 먼저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네요.
1: 아무래도 그 당시 또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고요. 또 거기에 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그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복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0: 근데 이 당시 로마라고 하면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고, 사실 그때 당대 뭐 신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가장 최고봉이고 정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 한복판 황제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1: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였어요. 예, 그리스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운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펼쳐가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0: 네, 진짜 이 사도행전만 가지고 내내 공부하고 싶을 만큼 오늘 목사님 안 보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 항서교회 수요예배 요즘 사도행전 목사님께서 강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수요예배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이고요. 주일 낮 예배는
1: 네,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0: 우리 앱을 통해서 4869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기술을 해놓으셨네요. 8586님입니다.
1: 샬롬,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의 항구에 직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네, 목사님, 이렇게 사실 이 목숨을 내놓은 이 제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 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로마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결국 그러한 제국까지도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이 역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0: 아멘.
1: 예수님이 중심에 BC, AD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BC가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 BC는 주님 이전, 아노 도미니는 이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노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도 모르게 BC, AD, 예, 이것을 사용하고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삶들, 인생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그 역사 안에, 이끄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본인도 모르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한 단락을 큐티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마침내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미 대륙까지 복음이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인해서 그 로마가 이제 거룩한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복음이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로 또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어서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0: 사도행전 오늘 16장 함께 큐티해 봤습니다. 28장까지 있는 책이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29장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 목사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저는 차유미였고요.
1: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였습니다.
0: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충만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희 권사입니다. 저희 친정 큰아버님의 기도의 그 열매가 저희 형제들입니다.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 알게 되는데 느끼게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뒤를 따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윤영희 권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우리 충만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저에게는 크고 큰 축복인 것이, 믿지 않은 가정에 무슨 자신감인지 결혼을 했어요. 남편, 시부모님 모두 우리 목사님께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구원받으셔서 천국 가셨고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께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여종 교구장 직분 주셔서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이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에 윤영희 권사님은 충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저희 충만한 교회는 임담임 목사님께서 1988년 양천구 목7단지 상가에서 개척하셔서 10여 년 동안 300명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상가 건물 30평의 성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방선교, 세계선교의 꿈과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다 보고 겪은 목사님의 양입니다. 사심이나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순수한 열정, 불같은 추진력,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의 결론은 항상 회개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여 명의 목장 목자, 천여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랑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다인 목사님께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또한 북방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극동 방송을 듣는 그곳이 내 영혼의 성전이 되기에 윤 권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 방송을 듣는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1: 그냥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고정이 되더라고요.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하며 같이 울고 가슴 아파하고 또 저 자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냥 들어요. 몇 해 전에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좋은 오디오를 구입을 했는데 그날부터 음악은 뒷전이고 극동방송 전용 오디오가 돼버렸어요. 거룩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말씀, 찬양, 기도가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데 항상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2: 이렇게 좋은 방송을 혼자 들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0: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모두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에 식구들하고 극동 방송 앞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래갖고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우리 극동 방송 구경 한번 하러 가자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갔어요. 뒤에 왜 우리 건축 원금 할 때 뒤에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름도 찾고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전파 선교사 얘기를 너네들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고 극동방송을 켜면 그냥 내 마음이 하루가 그냥 편안해지고 교회에 있는 그런 기분이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뜻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 계시는 그 직원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목장 식구들 가족 수대로 전부 다 전파선교사를 가입을 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만우야, 우리 사남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내 동생. 넉넉하다고 형제들에게 너처럼 베푸는 사람은 많이 없어. 만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내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미안한 마음뿐이야. 우리 모두 더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너만 없으면 어떡해?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만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해. 가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거 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새벽마다 내 동생님 만우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너 알잖아. 올해는 누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해. 내가 교회로 발길을 옮기면 누나의 눈물은 그날로 그쳐져 누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내 동생 만우야, 누나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1: 사랑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누나의 이 눈물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영희 권사님에게는 또 다른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0: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만 6천 명에서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 머물 곳을 준비하자는 그 기도입니다. 오셔서 편히 쉬시면서 충전받아 다시 사역지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게스트하우스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게스트하우스의 건물 내부 커튼 색상까지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선교사님 모셔놓고 둘러앉아 사역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까지도, 게스트하우스 밖에 있는 꽃밭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루로 거르지 않게 하시는 때는 분명히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우리 교회를 통해 쓰임받기를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시는 것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복소리, 오늘은 충만한 교회 섬기시는 윤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유정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목적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바뀝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복시에 빈속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은 꼭 식사 후에 하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칼로리가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30분 정도 대신에 매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매일 30분씩 이틀에 한 번 정도 주 4회에서 한 5회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주 3회 정도, 한 50세 이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 2회 정도, 그리고 많은 무게를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데도 문제가 오지만은 심장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소량을 자주 횟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가지고 일단은 체중을 유지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으로 혈압을 조절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혈압약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탄력도가, 혈관의 탄력도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조금 조금씩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혈압약을 끊어도 될 때가 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운동 중에는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맥박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운동을 병행하셔야 되고 이제 봄이나 여름 때 오히려 운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은 우리 이웃 초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첫 주인데 우리 3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또 여전히 오늘도 우리 두드림 청소년들도 이렇게 와서 뜨겁게 찬양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에 홀로 되어 자녀를 키우던 혼자 키우던 네 자녀들 키우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 없이 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녁만 되면은 막 이유도 없이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누가 송곳으로 눈을 콕콕 찌르듯이 통증이 있어서 저녁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과에 갔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굿도 해보고 별하별 일을 다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에게 걱정은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신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이 그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고 눈물이 계속 났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서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수건을 손수건을 가지고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전도 한 분을 따라서 새벽기도라는 곳을 갔는데 매일 새벽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도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목사님 설교가 사실은 너무 지겹고 하나도 안 들렸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설교 말씀이 재밌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도 성경을 직접 읽고 싶었지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가며 한자 한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몇 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는 혼자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침대 옆으로 오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계속해서 찌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깜짝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를 째려보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침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프던 눈이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자고 있는 막내 머리 앞에 앉아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자는 척 했지만 다 듣고 있었던 막내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가 뭔데 나를 함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노?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시간을 보냈는데 먼 훗날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 야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독한 고통과 절실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받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 저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똑같은 저와 똑같은 간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절실한 문제 때문에 누가 몸이 아파서 가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덩 떠밀려서 교회를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이곳에도 많이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만의 간증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왕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왕의 그 친족, 왕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고위층, 그것도 왕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 갈릴리 가나의 시골에 있는 한 목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왜 갈릴리 시골에 한 목수에게 와서 간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돈이, 그가 가진 힘이, 그가 가진 권력이 그의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죠. 우리는 돈이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은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권력 있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갈릴리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은 그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그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나 되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32km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겠지만 그 당시에 32km, 특별히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은데 여러분, 그 32km를 한 걸음에 달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거리도 멀고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다 내려놓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들 앞에,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거리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이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금방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하고 이야기해놨는데 이야기를 하자마자 못 견디고 또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려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곧 뭐 할 거다니까? 죽을 거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사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발 좀 같이 가서 뭐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빨리 내려가자. 시간이 없구나. 급하구나. 그러니까 빨리 한번 내려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가 가라.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오십시오.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라. 너가 뭐 네 혼자 가라. 왜?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50절 뒷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만 했는데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적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자 이제 아들이 막 살아났다. 심지어 자 내가 멀지만은 내가 기도를 한번 해줄게. 너 아들 왜 기도 한번 해줄 테니까 먼저 가. 라고 말하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라는 말만 듣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어야지 하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절실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왜 믿음이 선물이냐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믿으려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믿어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라는 선물. 아마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조금 전까지 저거 엄마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해가 좀 됐는데. 그죠? 아,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하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하지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너무 힘든 전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가 있으니까 불이 켜졌겠죠? 전기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켜고, 온풍기도 켜고, 때로 여러분 밥도 하고, 따뜻한 방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전기가 있다고 알고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여러 원시 부족 가운데 전기를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기라는 게 있어. 전선을 타고 흘러.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 전기가 흐르기만 하면은 빛이 나네? 전기가 흐르니까 열을 내네? 전기 가지고 밥도 해 먹을 수 있어. 전기 가지고 자동차도 가고, 전기 가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집안도 따뜻해질 수 있어. 전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원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그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진짜 복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비록 절실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나온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다음에는 내가 한번 갈게 이래가지고 포마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절실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 한번 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주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조그마한 뭐 선물 보고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여기 온 분들이 뭐 친구 가잔다고 옵니까? 우리가 줏대가 있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오셨든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여기 왔든지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예수님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하나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그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실실실 비실비실 곧 죽을 것 같은 이 아들이 갑자기 막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는 것을 길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그 종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래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2절입니다. 52절. 자,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어제 7시에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던 얘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얘가 어제 7시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열이 떨어졌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0: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아, 우연이 아니었구나.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구나. 아,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는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그게 53절에 나옵니다. 이런 결심을 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여러분, 왕의 신하는 처음에 자기의 절실한 문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돈으로는, 자기 권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결국은 그가 가진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서 축복의 가족이 되게 하고, 구원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절실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왕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지금도 실망한 사람들을, 지금도 쓰러진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는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그 다음 가사가 참 저에게 너무 좋더라고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라디오 기도회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함께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권사님.
0: 네.
1: 이 봄날에 우리가 이제 벌써 5월도 네.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0: 네.
1: 날씨가 조금 일찍 더워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오늘 우리가 네. 정말 성령님의 역사심 안에서 행복한 그런 소망이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거합니까? 내 입술에 거합니까? 내 귀에 거합니까? 내 손발에, 내 마음에, 내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의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0: 아멘.
1: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들으소서. 지체치 마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니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7087님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아들이 군대 간 지 5개월째인데요. 친구도 아직 못 사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잘 때 코를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내무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밤에 저희 아들은 다른 내무반 친구들이 다 잠자기를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자야 된다고 하네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네. 이 일을 어떡합니까.
1: 이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 네. 함께 이렇게 어디 어울려서 또 밤을 지내고 잠들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또 뭐 곧 수술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기도 하시니까 우리가 이 아들의 군복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7087님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이제 입대했고 5개월째 복무하고 있는데 아들이 코골이가 심해서 내무반에 내무반 그 모든 동료들과 함께 밤에 잠드는 시간이 괴롭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셨사오니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능하신 손을 내미셔서 코골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동료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군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계속해서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는 지인이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저희 교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0: 그래요.
1: 하셨어요.
0: 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참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고생하시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이렇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마음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은 5235님이 보내셨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7년간 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셔서 복음을 깊게 경험하고 그 믿음이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제 셀 아이들 민경이와 동욱이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길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나 교사들이나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고 이 아이들의 세대가 숫자적으로도 줄어들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많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참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멘.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부모 세대에서 이제 자녀들의 세대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생활 7년을 하면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오이 사모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삶이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저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옵소서.

0: 도 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오이 사모님이 맡아서 수고하는 세란에 민경이와 동욱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동료들과 교사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음 세대에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로 정말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세대뿐만 아니고 그 세대에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0933번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지금 시각이 11시 15분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기도 제목은 9700님 보내셨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현재 혼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잘 흘려보내서 저희 가족들이 그 기독교적인 복음적 가치관에 잘 노출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1: 하셨어요.
0: 그래요. 참.
1: 네.
0: 아, 얼마나 간절한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장 우리 마음에 짐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성경에는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먼저 예수를 믿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1: 아멘.
0: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9700님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9700님과 같은 이렇게 가족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1: 아버지.
0: 믿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기에 믿고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9700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1: 아멘.
0: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또한 응답하신다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9700님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행복한 가문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오늘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이렇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고
0: 그렇죠.
1: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소망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0: 않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해서 또 기도의 응답 사연도 기쁨으로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도의 특공대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올라온 모든 사연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었는데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남편조차도 지금은 아들 편을 들고 협박 같은 말로 저를 힘들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제목 올립니다 하셨어요.
1: 그래요. 참 이 가족관계 안에서 재산 문제로 서로 마음이 참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상태에 있는 것.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모든 부분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는 권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시고 온 가족들이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5496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재산 문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잠시 맡겨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풀어주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라. 네 것이 아니다. 내가 맡겨주었다. 너희는 청지기이다 말씀하심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3님 기도 제목입니다. 난소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제가 기운이 없고 또 귀에 질병이 생겨서 약을 먹고 있는데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와 불면증도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8163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오늘도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164님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시간에 능하신 손을 내미셔서 터치하소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께 8163님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0: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8163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수술 후에 후유증이나 또 질병으로 이명으로 그리고 심장의 문제로 불면증으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직장 동료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40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투병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또 그 직장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그래요. 네, 30대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40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다니까 오랫동안 참 고생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남은 가족들 더욱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익명으로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소서. 직장의 동료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믿음으로 그동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기에 남아있는 모든 유족들 가족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유족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저 영원한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위하여 충만하게 부으시리라 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사연들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반야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이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과 삶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 또 재림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분들은 너무 억지로 불러하지 말고 잘 배우고 가르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서 베드로후서가 마지막이 됩니다. 마침 우리가 사실 계획도 안 했는데 우리는 늘 강의에 가니까, 그렇죠? 성경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가 되니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과 악한 자들이, 야, 재림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뭐 계속 이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재림한단 말이 그렇게 오랫도록 됐는데 안 했지 않느냐,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재림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예수님 재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재림할 때 징조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아주 따뜻하고 친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예수님 진짜 재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하는 말이,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약합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자꾸 하는 말은 설교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권하는 마음이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뭐요? 재림을 바라보네.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타락에 있으면은 부끄럽지요, 두렵지요. 그럼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평강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죄와 같이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거니와. 우리가 죄가 없으면 누구든지 담대하죠. 근데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와 같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빨리 오세요. 나는 너무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재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22장 17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이거 어디 시장에 파니까 한 눈 하나 없고 다리 절고 뭐 이런 건 돈이 안 나가는데 아이고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흠도 티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와 화목제물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거이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해. 노는 것을 기쁘게 이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소돔 고모라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동성연애하고 남색하고 그게 다 하나님께 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같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에 점과 흠이 없도록 그렇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준비해야 평강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해요? 간이 적어서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두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을 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든지 이게 둘째 삶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왜 평강이 없느냐?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서 점과 흠이 없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온누리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끄지. 예수님의 재림이 드디다. 지난주에도 본문에 나왔죠. 아, 예수님 재림한다더니 왜 아직 안 하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길이 참으셔서 더 구원 받을 사람이 꼭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 연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우리 교회 전도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오늘 재림하신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또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 전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형제 바울도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가 갈등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바울을 향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는 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많이 기록했다. 바울 목회 서신 외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바울 서신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지혜로 아니고 받은 지혜.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지혜로 재림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 말은 예수님 재림이 분명하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재림 뭐 언제 하나 뭐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도둑이 올 때까지 갑자기 임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쌓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재림을 예언했다. 서신을 썼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에 감동받은 것으로만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 이 모든 편지에도 무슨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에도 이런 일에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라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으니 여러분 성경과 특히 요한 계시록 이런 거 보면 쉬워요? 좀 몰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먼저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인 말씀만 알면 교만해지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 아닌 어디까지 내려온다? 가슴까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또 마음만 믿어가 되지 않아요. 그럼 말만 많아져요. 손과 발이 돼서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 안 해도 잘하게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할까요? 잘 몰랐어. 안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안 믿어요? 몰랐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보고 무지의 죄라 그럽니다. 아니,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함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해도 성도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늘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감동이 돼가지고 확 막 뒤집어 뿌리고 막 변화되고 막 훌륭한 사람 되고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믿고 저도 이제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받은 삶 생기고 변화 생기고 그러면서 성경이 진짜 사실이네. 살아있는 말씀이네. 그걸 제가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고. 구원 받더라고. 살아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을 그대로 하는데 왜 쉽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제가 알고 느끼고 체험했던 걸 전해주면 쉽게 느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전하면 편안하게 느껴요. 아멘만 하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근데 알기 어려운 드렁인데 이것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리, 굳세지 못한 자리,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때문에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문화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의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둘째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그게 정확하고 바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똑똑하시네. 그때는 신약이 없어요.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선지자와 그래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역시나 44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게 다윗의 글입니다. 그래 누굴 증거한다고?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모든 구약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봐야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성경 대학하면서도 여러분 눈이 자꾸 이렇게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모르는 성경도 그 길만 가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제가 보면서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모든 성경의 길이 언약으로 쫙 가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성경만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아멘. 꼭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믿고 행함으로 정말 바르게 굳게 서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함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어. 뭘 알았어요? 미리 알았다. 예수님 재림을 너희들이 믿지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리 알았다는 표현이 의학용어래요. 의학용어. 그 의학용어를 뭐냐면 병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그게 의사선생님들이 병에 대해서 예언을 앞으로 이런 과정으로 치료할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낫게 될 겁니다. 이게 미리 아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오시니까, 예수님 재림이 오니까 이런 징조도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제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교수님들한테 불려가가지고, 뭐 불려갔어요?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표가 안 난다더만. 그거 저보고 굉장히 예리하다 그래요. 세밀. 근데 집 표가 안 나는데 전 진짜 아픈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아프다니까 지금 아픈 줄 알고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렇게 아픈데 이런 과정으로 치료할 겁니다.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 후에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노 싶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의학용어로 꼭 썼어. 그래서 미리 알았다. 뭘?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럼 어떻게? 네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람들에게 혼돈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성장해 가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으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센데 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 호색하고 탐심하고 허탄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껏 남을 악하게 하고 죄에 짓고 이게 다 허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디모데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상냥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헛된 지식의 발로를 폐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세상에 엄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불신앙한 사람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그런 데서 네가 피해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 상관없으면 조심해라.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은 은혜가 떨어지면 양심도 없어진다. 불신자는 어느 정도 양심으로 사는데 기독교인은 은혜 떨어지면 양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우리가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또 생각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좀 배우고 싶은데 따라다녀도 되겠습니까? 아니 따라다니세요. 그러니까 제 옆에 타고 따라다니는데 막 온 천지를 따라다니다가 우리 성도들도 제가 같이 가면서 성도들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따라다니다가 저보고 가니 목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요? 했더니 성도가 이렇게 좋은 성도가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예,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성도님 보고 성도님 참 행복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이렇게 참 좋은 목사님에서 행복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아 예 우리 목사님 좋고 행복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한데요. 이 세상에는 좋은 목사도 좋은 성도도 없습니다. 나쁜 목사도 나쁜 성도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좋은 성도 되고 은혜 떨어지면 다 나쁜 성도 됩니다. 나쁜 목사 됩니다. 아, 성도 되고 은혜 받으면 좋은 목사 되고 은혜 떨어지면 다 나쁜 목사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 자꾸 불신앙이 나옵니다. 인본주의 나옵니다. 세상 말이 나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복이 있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 성도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그러면 자라나야지 맨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어째 그래 안 자라냐? 성경 아는 것도 자라가고 기도하는 것도 자라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다 자라가고 교회 섬기는 것도 자라가고 전도하는 것도 자라가고 헌금 생활도 좀 자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것도 자라가고 성질도 좀 버리는 것도 자라가고 이게 좀 자라가야 돼. 키가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건강해야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장부 같은 믿음이 되라. 그래서 장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신앙이 병들면 자라지 않아요. 죽음은 꺾여버려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강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손가락 많은. 근데 좀 큰 거 잡고 싶은데 큰 거 잡고 안 잡혀요. 한참 잡다 보면 저 큰 고기가 하나 떠내려와. 죽은 고기가. 이따만하게 배를 휘뚝 뒤집어서. 아 이게 살아있으면 좋은데. 죽은 고기는요 떠내려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은 물속에서 아무리 적은 고기라도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그 물을 거슬 올라가요. 믿음이 약하고 죽은 신앙 어떤 신앙이나 환경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돈이 어렵고 뭐 갖고 해서 자꾸 흘러가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적달하질지라도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데

0: 재밌는 건요, 믿음이 떨어지면, 부신앙이 많아지면 변명이 많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어떤 약속을 했을 때도 변명 많은 사람 안 좋아합니다. 약속 11시, 11시 조금 늦을 수 있죠, 차가 있으니까. 근데 약속할 때마다 변명이야.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일은 저것 때문에, 내일은 저것 때문에. 그럼 빨리 출발하지. 자꾸 변명이 많아.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변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먹는 거는 그래 먹어도 됩니다. 진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써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 믿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저는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너무 감격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왜요? 한살더 먹는다고? 제가 94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은혜를 받았거든. 그 은혜 받는 날부터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눈으로 보듯이 예수를 알고, 만지듯이, 귀로 듣듯이 예수님을 압니다. 쭉 자라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갈급한 게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은혜 안 받고 기도 안 하면 갈급하고 힘 빠지고 이랬는데, 늘 생수가 강하시지. 날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지, 성령이 오면 새 힘을 주시지, 슬기하면 새 은혜 주시지. 자라가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지더라고. 복음 전하는 게 쉬워지더라고. 이단과 사이비가 이상한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가 쉬워지더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더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어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R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앙연구소는 어제 경기도 군포 한세대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오순절 공공신학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성령운동의 범위를 개인의 영성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과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로 넓히는 생태적 오중복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빅터리 말레이시아 성경신학교 총장은 아시아 오순절교회가 그동안 성장에 비해 공적 참여를 뒷받침할 신학적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된 왜곡된 정치신학에 교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며 미래 세대 지도자들에게 사회 분별력을 길러주는 성령론적 공공신학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건 영산신학연구원 학장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 전통을 언급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회적 책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개인 구원에 머물던 성령운동을 문명사적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단체 측은 기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해외 오지 등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모바일 의료 안정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기간 선교국은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 본부교회에서 한국의료재단 메디컬렉션과 협력회의를 열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국내 종합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교국이 교단 선교사 데이터를 제공하면 플랫폼 기업인 메디컬렉션이 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기부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 82개국 현지 선교사들은 개별 발급되는 고유 코드를 활용해 언제든 국내 제휴 의료기관의 검진을 예약하고 모바일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이번 의료 안정망 가동은 교단이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의료와 생활, 경제와 교육 등 KMC 4대 안정망 구축 사업의 핵심 출발점이라며 만여 명의 본토 목회자와 세계 선교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정의료 지원을 받도록 안정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오히려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교회가 신본주의적 관점을 확립해 기술 청재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학적으로 본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승구 합동신대 석좌 교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긍정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확산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술의 유용성은 수용화돼 영적 차원을 훼손하는 발전은 명백히 거부하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만이 인간의 생명과 참된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종배 한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본질적 질문을 효율성이 아닌 윤리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원장 손인웅 목사 역시 AI가 영혼을 지닐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문명적 전환기 속에 기독교가 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와 문명의 방향을 형성할 교회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속 인간 존엄성의 수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학술원 측은 전했습니다. 불신자나 교회를 주저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공동체에 먼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끄는 미국 서부 교회들의 급진적 환대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미국교회 탐방팀이 최근 방문한 애리조나주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는 주말 잔디 구장에 스포츠 중계 화면을 틀고 바비큐를 구우며 비신자들이 교회 부지에서 관계를 먼저 맺도록 돕는 선 소속 후 신앙의 접전 사역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인근 센트럴 교회는 로비에 언제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침례탕을 상시 배치해 실패와 상처를 안고 찾아온 이들을 격식 없이 품는 급진적 환대로 매주 2만여 명이 출석하는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이스트사이드 교회는 재정의 15%를 구제와 선교에 고정 지출하며
지역사회 100만 끼 식사 프로젝트 등으로

0: 반대를 구체적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교회의 화려한 외형이나 설비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문화와 필요를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히 읽어내고 접점을 찾아낸 목회적 본질을 한국교회가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고성과 소음, 공포감 조장으로 비판받던 거리 노방전도가 최근 디자인과 문화적 접점을 활용한 소통의 언어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20년 넘게 복음을 전해온 임요환 목사는 최근 한 유명 유튜버로부터 아기자기한 글씨체와 만화책 그림이 담긴 팻말을 선물받은 후 청년들이 인증샷을 찍고 외국인들이 먼저 다가오는 등 현장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급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복음이 자칫 지옥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 다음 세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의 변주도 잇따라 광주 학일교회는 버스킹 공연의 뽑기 게임과 야광봉을 결합해 비기독교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문화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학 및 공공신학 전문가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역 구호가 과거 전쟁 직후 시대적 위기 속에서 사용된 문구인 만큼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신념을 전할 때는 무례와 정제가 아닌 배려와 예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의 언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새김질해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에 연구해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거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인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을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의 창조주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0: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믿는 사람들조차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다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전재훈 목사님의 책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요.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부모의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아픈 나를 안아주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매달려야겠죠.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혹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매달려 보세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끝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까지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소개했던 그 전재훈 목사님의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 쓰인 문장 가운데 또 마음에 남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연약한 내 신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뭔가 직설적이면서도 확 와닿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신세 한탄이라고 하죠. 연약한 내 신세.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요. 남들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 같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내 신세 그대로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서 복된 게 아니라요.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 이미 가장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고 잃어버

아멘. 고난을 돌파하는 힘 찬양이었습니다. 김주열의 곡이었고요. 지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노래하는 곡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놔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걸 얻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또 울컥한다고요.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라면서 2481번님이 주셨는데요. 요즘 사업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잘 버티시고 잘 돌파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아, 새벽기도 다녀와서 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7716번님. 힘든 일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네, 너무 좋습니다. 아들의 취업 문제로 몇 달째 마음고생 중이라고 8945번님이 조급해서 자꾸 하나님보다 현실만을 바라봤는데요. 아, 또 다시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또 기도로 아들을 응원하고 더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면서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그래요. 아들의 취업 문제로 엄마도 마음고생, 가족들도 마음고생, 아들 본인은 또 오죽할까요? 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975번님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큰 위로 되고 은혜 만땅입니다. 늘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요. 또 이 시간 위에서,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864번님도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라고 인사 주셨고요. 2994번님 힘찬 하루 되세요. 말씀 카드도 잘 쓰겠습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 오프닝과 말씀 카드에 또 감사의 마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75번님 몸이 좀 안 좋은데 극동방송 듣고 힘이 난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또 힘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매일 방송을 해주시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6550번님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병원 대기하면서 문자 보내요. 6427번님 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 참 두렵네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난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환난당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강찬의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 곡의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이 찬양 속에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처럼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무너질 것 같은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의 말씀 나눴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정말 진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과 평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첫째,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함을 압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환난을 겪으며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생긴 사울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더니 망하고서 7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상이 깨지지 않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다 죽어서 믿을 대상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며 날마다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선택을 했기에 결국 백성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고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고해요.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은 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 없는 매를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불륜과 딸의 강간, 두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지요. 다윗처럼 복을 받아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와 자기 악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짧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영광을 거꾸로 비교하지는 않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좋은 수원을 가진 천연 요새이며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복을 명령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조롱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으로 알게 된 수로를 통해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고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쌓아 방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일이 진척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사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끝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나의 가정과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피해의식으로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한 고륙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K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코올의존재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어요. 피해의식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급기야 불신 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꿈꾸던 행복이 깨지면서 동생의 인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저는 열방 선교보다 내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상담사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편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모습도 날것 그대로의 냄새 나는 모습도 공동체 지체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한 고륙이 되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남편과 이혼한

0: 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저를 이제는 무장해제하여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아이가 결석하면 어머니께 전화 심방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37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모진 훈련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누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조롱당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한 걸음씩 처리해 나갈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37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견뎠듯이 저희도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짧게 여기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배경과 직장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인생이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헨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0: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에는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네.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네, 됐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네. 인도로 네. 네,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네.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정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 또 목사님과 예, 인사도 예,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1: 예, 예.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0: 네.
1: 되게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아,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네.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정균 장로님이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으셔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0: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1: 네.
2: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1: 네.
2: 거룩하고
1: 네.
2: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1: 네네,
2: 찍은 사진이.
1: 네, 예,
2: 예.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실까?
1: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0: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0: 아,
1: 뭐 그런 얘기.
0: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1: 우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0: 네.
1: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0: 쉬지 말고
1: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0: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0: 그 계시는군요.
1: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기도 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1: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
1: 예.
2: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1: 예.
0: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항상 뭐
0: 네.
1: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살.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1: 예,
2: 회사가.
1: 맞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수 있고 기쁨을 줄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0: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때
1: 있습니다. 네.
0: 보람을 참 많이
1: 저희가 뭐
0: 느끼시겠어요?
1: 시장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2: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1: 아멘. 예.
2: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 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0: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는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동업을.
1: 예. 17년을 같이 했는데,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0: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윤 장로님 만나서 온천 안디옥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게 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2: 그런데 이
1: 깨닫게
2: 방송을
1: 되셨군요.
2: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0: 네.
2: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0: 네. SF 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1: 그러면
2: 이제, 네.
1: 옷도 만들어요?
0: 아, 옷은
2: 안
0: 아직 안
2: 만들고
0: 하고 있습니다.
2: 주로
0: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2: 원단의 완제품.
0: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 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네,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2: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0: 네.
2: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0: 아멘.
1: 아멘.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잘하셨어요.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를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딸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복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끊임없는 이동과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중이 밀려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고단한 공생애 가운데 베다니는 쉼과 회복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유월절을 엿새 앞둔 날 베다니의 한 작은 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 봉사하였고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두었을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이자 결혼 지참금이었을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순전한 나드 한 건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식물성 기름으로 향이 매우 짙고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터뜨리면 그 잔향이 며칠씩 길게는 수주 동안 사라지지 않는 최고급 향료에 속합니다. 이 향료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값진 향료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값진 향료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학자 존 헤딩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끝이 다가왔음을 마리아는 느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임박한 죽음에 대하여 사도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다. 그 나드 향유 한 그는 그 향긋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봉한 옥합에 담겨 수입된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값비쌌고 따라서 주님께 부어드리기에 적합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합당하게 사용되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종의 걸음 위에 남겨진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가 온 집안 진동할 때 그 향기를 맡으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허비요 낭비로 보였습니다. 유다는 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를 내다 판다면 주님을 위해 썼다는 구실을 대면서 그 돈을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의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리아를 향한 비난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두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있는 곳을 신고함으로써 돈을 챙겼고 마리아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위에 향기를 남겼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시점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뒤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즉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시점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일주일간의 일정 동안 예수님의 몸과 옷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에는 나드 향이 계속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 향유는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무시는 그 주간 전체가 향유 냄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 존 헤딩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주님께 부어진 향유에서 풍겨난 그 향기는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의 몸에도 남았을 것이며 무덤 속에 들어가신 몸에까지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주님이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사실상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줄 기회를 누구보다도 먼저 사용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고 그런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자기 이웃을 두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 자유롭고 기쁨에 가득 찬 가운데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죄인인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향유를 깨뜨림으로 곧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리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 위에 아름다운 복종의 힘을 더하는 향기였습니다. 어느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잦은 야근 근무로 인해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던 여성 건축가는 토요일 설계 사무소 앞을 찾아온 남자친구와 함께 점심시간 짬을 내어 데이트를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성 건축가는 자신 손을 코에 대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떠났지만 남자친구가 남긴 향기를 맡으며 힘을 내어 하던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손에 남은 향기는 누군가를 힘입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향유를 받으셨으므로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동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의 코끝에 스쳤을 그 향유 향기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마리아가 깨뜨린 응원의 향기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복종으로서 자신을 깨뜨려 올려드리실 향기와 같았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복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돈을 얻으려는 가룟 유다조차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름다운 복종의 삶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복종을 기대하십니다. 복종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

0: 283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다섯 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 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토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빌 게이츠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그냥 사회에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욕심 없이 그걸 다 내뱉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제가 감동한 게 아니에요. 사회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두 차례 생각 주간을 갖고 그 주간에는 모든 인터넷 매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이고 우리 시우가 많이 괴롭구나. 가래 같은 걸 토해내지 못해서 제가 괴로워서 부모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또 잘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꼭 그때 봐야 될 책을 몇십 권 들고 들어가서 생각 주간에 이 시대를 읽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건가 그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딱 나오자 아 마이크로소프트 끝났다. 빌 게이츠 끝났다. 이제 딱 새로운 세상이 온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빌 게이츠는 인터넷에 관련된 책을 갖고 생각 주간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 인터넷을 자기의 회사의 프로그램에 접목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주간에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남은 이 내게 주어진 물질을 의미 있게 써야 되는가 이걸 공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변화를 공부하고 정말 세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런 영아, 유아, 어린아이들 사망하는 것을 줄여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최종의 목표는 자기의 최종 목표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는 거래요. 재산을 남기지 않고 다 사회를 위해 쓰고 부자로 죽지 않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그러한 바른 가치관과 목표와 배우려고 하는 태도인 거지요.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도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AI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AI 시대에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AI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단어 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우고 외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수학 계산 잘 못해도 돼요. 챗GPT한테 물으면 너무 자세히 알려줘요. 게다가 이것도 알려줄까요? 친절하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제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가요. AI 시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면 정보 찾아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AGI는 추론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지가 정보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추론해가지고 판단해서 모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휴먼 로봇에다가 AGI가 딱 접목돼 버리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직업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려고 더 좋아하는 걸 잘 인생에 쓰기 위하여 배우는

새로운 것이 없으면 로봇이 다 해버리는 세상에 오면 우리는 너무 허무해지고 할 일이 없고 인생이 지루해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이런 일을 이루게 된그 베이스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덩치가 작고 운동을 못하니까 축구 시간 되면은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할 것이 없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책 보는 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읽었던 책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세계적인 IT 기업의 총수들, 회장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14살까지 스마트폰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 못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회장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책 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 1장 5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이 듣는다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세상에 평생 연구한 학자들의 그 산물, 그리고 몇천 년 역사의 인류의 지식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더잘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배우려는 자세와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와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복들을 받지만은 정말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진짜 복은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스승을 어떻게 만납니까? 스승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승은 찾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승은 자기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스승은 찾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알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대단한 스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태도만 있으면 모두가 나에게 스승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스승이 있는데, 택기선자 이종지. 그 중에서 선한 자를 내가 선택해서 쫓을 종자. 그를 따라가면 그를 통해서 좋은 점을 내가 배울 수 있게 된다. 기, 불선자 이계지. 그 중에는 불선자, 선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계지, 이계지, 나를 개선하고 고치면 그것도 내가 배우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점 배우고 나쁜 사례를 보면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자기를 살펴 고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배우려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우려는 자세는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결국 배움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배움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저는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한다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연결시키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모실 줄 아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 아닐까요? 경외가 한자로 뭡니까? 공경경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좋아하고 참 존경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의 학위를 존중할 줄

알고 저 학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연구했나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상대의 스펙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의 그 지식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경하는 인물도 있고 위인도 있고 많은 주변의 사람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한 단어예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성경 쫙 피면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태초에. 그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레시트에다가 배를 붙여가지고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 첫 출발점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다 할지라도 박사학위의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 박사학위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그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탁월한 실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없으면 그 탁월한 실력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는 그 배움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경외의 반대말이 멸시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미련한 사람의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의 더 큰 문제는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멸시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주는 액에게 깔보면서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액에게 이런 건 나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깔보고 우습게 옮기고 내던지는 게 마주, 멸시예요. 성경은 지혜와 함께 훈계를 같이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는 추구하지만 훈계는 싫어해요. 좋은 말은 듣고 싶어 하지만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움에는 참된 지혜와 훈계가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때로는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주지만 결정적인 때는 따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 할 말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린이날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듣는데 오늘 한국 부모들의 문제가 막 사랑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건 안 돼. 단호하고 분명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이 그냥 참다 참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한국 부모의 특징인데 이 끝까지 사랑하다 안 되면 그때부터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도 자녀들도 사랑해주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선 넘으면 안 돼. 명료하고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자세,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서 아이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주변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나의 잘못을 지적질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정상에 선 사람들, 정상에 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그 정상에 선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섰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듣는 귀가 닫히면 영혼도 굳어지고요. 훈계를 거절하면 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만 띠띠띠띠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눈앞에 떠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지요.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거지요. 기술이 발전해도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아는 알미냐, 누구 앞에서 배운 지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나를 세상에 보낸 뜻이 뭔가,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신 뜻이 뭘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뭘까. 그래서 참된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기 위함이고 이웃을 향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최종적인, 나의 진정한, 나의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준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목회자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먼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준 그러한 인생의 선배들도, 스승들도 있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결정적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 순종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세상은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인생에 생명의 의미 있는 생명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의 본체, 오리지널이 세상의 스승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에 그 모든 액기스가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백독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참된 배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0: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들, 스승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전쟁과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인류의 역사가 축적돼서 내놓은 결론이 교육이 100년 대계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평생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고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계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스승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스승도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복사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 배우는 성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스승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최근에 TV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연예인들이 수영, 스노우클링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도 물속으로 막 풍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조심해야죠. 만약 누군가 물에서 사고가 나면 막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급대원이 출동하면 그 사람 힘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몇 번 설명하셨는데, 사고 난 사람이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 빠져나오고 잘 못 빠져나오죠. 응급대원이 그때 들어가면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응급대원이 사고자를 끌어내면 비교적 손쉽게 함께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응급대원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말이죠. 내 힘이 빠져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힘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서 사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막 다 힘이 막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힘 좀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우리 삶의 응급대장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한 사람이죠. 자, 거기 있죠, 거기. 힘 좀 빼고요. 자, 우리 하나님 손 꽉 잡아보자고요. 김정선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목사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 빼고,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쫙 잡고 일어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힘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 때 그 힘 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잘 안 돼요. 인생의 초보도 그렇죠.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힘이 좀 빠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데, 힘 좀 빼려면 여러 뭐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고 경험을 좀 해야겠죠.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9826번님, 저도 힘을 빼야겠어요, 피디님. 그러게요. 힘 빼는 뭐 약, 뭐 힘 빼는 기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할 때나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거, 힘 빼는 지혜. 아, 이거는 쉽게 안 되고 막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깨닫고 그래야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2일.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 어떻게 업로드 하셨죠?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죠? 핸드폰에 지금 다 돼 있죠,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어플 스토어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조금 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글도 무료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전남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 아들이 5년 방학생, 지금 대학생 4학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기를. 아, 그렇구나. 5년 방학생 방학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도 좀 아들에게 살짝 좀 들려주시고 작전을 잘 짜서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많이 덥다고요. 6235번님. 그러게요. 우리 이제 막 물놀이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급구조사 주님 아멘. 4496번님. 화성 마도 출첵. 일터에서 또 수원 함께하고 계시고 의정부 또 최영성님 반갑습니다. 인천 익산 양평 오고 계십니다.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고 청주에서 듣고 있다고 그쵸?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극동방송이 들립니다. 잘 그 전에 이제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조금 들렸는데 지금은 더 잘 들리죠. 청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9248번님. 힘 빼기도 힘들고 살 빼기도 힘드네. 4564번님. 그러게 뭐 빼는 거 힘드네 참 진짜. 주님께 맡기면 힘이 빠집니다. 5879번님. 부천 집에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은혜로운 시간 눈물도 있고 웃음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 손주도 방학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광주에서 4940번님. 자, 서울 은평구 이렇게 또.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오프닝 쓰면서 2299번님 저도 이 말씀 생각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힘을 뺀다니까 이 말씀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357장 밝은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침부터 병원 진료와 검사 결과 보고 이제 갑니다. 검사 결과 스탠드 받기 위해서 재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또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에 계시는 0632번님 그렇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부산에서 8432번님 감사합니다. 앱으로 듣고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와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방학 없는 청취자인데요. 피디님과 전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듣고 있다고. 야 7606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9950번님 감사해요. 속내 사랑의 교회 맞나요? 특세 여러 강사님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8670번님 네, 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5월 22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어제가 이제 부부의 날이어가지고 제가 또 우리 찬양사였죠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라디오 예배도 했는데 새끼라에서 보면은 가족 전도가 참 많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 전도 요청 가족 전도 저가 이제 삼자통화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게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 인수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도 사랑해. 자 새끼라 가족 전도 때 이 사랑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새끼라 가족 전도 영상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지금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는 이 가족 전도 영상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신 분 특별히 이제 새끼라가 전국 방송이 되고 나서 서울 경기권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못 봤어요. 자 가족 전도 새끼라 사랑의 영상 여러분께서 지금 보길 원하시는 분들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동료나 어떤 지인 전도 대상자에게 이 영상 다 보여주십시오. 마음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새끼라 가족 전도 사랑의 고백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8번님 경서구 가곡초등학교 6학년 진주은 오늘 생일이라고 와 41에 얻은 딸이에요. 좋은 친구 보내주셔서 슬프고 아플 때 위로가 많이 됐다고요. 아 제가 유방암으로 올해 5년 차인데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게 됐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7378번님을 축복하고 우리 주은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이곡 한번 나누고 싶어요. 아니야.

네,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은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던 분 진심으로 3개라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샵 1069 수신 문자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3개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가족에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163번님의 아들도 생일이었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름도 한번 보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족전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제가 지금 시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이 있거든요.

0: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용감한 며느리. 자, 우리 시어머니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임님 되시나요?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그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네.
0: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혹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나요?
1: 예.
0: 옆에 계세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 서은희, 며느리.
1: 예. 예.
0: 우리 서은희 씨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인데요.
1: 예예.
0: 극동방송에다가 우리 시부모님 사연을 보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선물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뭔 사연인지 궁금한데.
0: 뭔 사연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알죠.
0: 어떻게 아세요?
1: 극동방송.
0: 어떻게 아세요?
1: 아유, 한 번씩 TV도 보고 그래요 제가.
0: 저희 라디오인데.
1: 아,
0: 네?
1: 라디오예요?
0: 저 라디오. 아니요. 라디오.
1: 아, 방송이니까 라디오네.
0: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라디오는 안 들어봤어요.
0: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1: TV는 봤어, 내가.
0: TV는 봤는데.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0: 광양.
1: 예,
0: 광양이시구나. 예, 예.
1: 예.
0: 어머님, 예. 혹시 교회 예.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1: 그럼요.
0: 언제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1: 우리 아저씨도 다니고, 우리 아저씨 군대에서 다녔다.
0: 군대에서 다녔고,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은 안 다니고 계시고,
1: 지금은
0: 좀 잠깐.
1: 상처를 좀 받아서.
0: 상처를 받아서 누가, 본인이 아니면 남편분이요?
1: 내가.
0: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사람한테.
1: 사람한테.
0: 아,
1: 남편도 그래. 그렇고.
0: 남편도 그렇고. 에이, 그래서 지금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앞집 사람한테.
0: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진짜.
1: 아니, 아프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맞아.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안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안 다닌 지 한 3년 됐어요.
0: 3년 됐어요? 아, 네. 그래도 막 30년 되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선물 때문에 드렸는데 일단은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예, 예.
0: 남편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남편 저쪽으로 갔네.
0: 남편도 좀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세요.
1: 당신 이쪽으로 와보세요.
0: 이쪽으로 와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1: 예. 지금 폰으로 바꾸고
0: 스피커폰. 있어요. 바꿀 줄 아세요?
1: 선물을 보르네요.
0: 자, 우리 아버님.
2: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2: 아, 예, 예.
0: 예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사연 줘가지고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예.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보세요.
1: 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
0: 하나씩. 두 개. 자, 갑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그 다음에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씩 고른다면.
2: 저는 견과류.
0: 견과, 오케이. 아버님은 견과. 어머님은?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 사연을 보냈어요.
1: 그래요. 우리 착한 며느리. 에이.
0: 착한 며느리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며느리 나오세요. 며느리.
3: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2: 고마워.
0: 자, 우리 며느리 맞죠? 며느리 목소리.
3: 네. 예. 네.
0: 자, 아버님, 어머님.
2: 네.
0: 그 지금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생방송.

0: 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전국 생방송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
1: 영광입니다, 영광.
0: 영광입니까? 그래요. 자, 우리 며느리가 금방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1: 네.
0: 오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까 그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을 1대1로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은이님. 서은이님은 어디서 하세요?
2: 저는 목포에서 살고
0: 아, 목포에
2: 있습니다.
0: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한번,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할래요? 자,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얘기 들어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멀어져요. 가까이. 전화기 가까이. 자, 우리 서은이님, 며느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자,
2: 아버지,
0: 얘기하십시오.
2: 어머니,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애쓴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는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2: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가셨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매주일 좀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매년 추도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어머님,
1: 네.
0: 며느리가 아주 그냥 찐이네요, 찐.
1: 네, 우리 며느리 착하고,
0: 그러니까
1: 곱고, 그래요.
0: 진짜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1: 맞아요.
0: 와, 우리 두분 정말 너무 축복이고 우리 아들도 횡재네요, 아들도.
1: 네.
0: 아버님,
1: 네.
0: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1: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을 못하고, 타일핀 누르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이게 공부를 못 나갔어요. 이번에 좀 각성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기도가 있어요.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 저 따라서 아버님도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우,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0: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전달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우리 부르면서 끝낼까요? 예?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님이. 왜
1: 예.
0: 이 찬송 좋아하세요?
1: 아주 좀 뜻이 깊어서.
0: 뜻이 깊어서?
1: 예. 응?
0: 어떤 뜻이 깊어서요? 어떤 뜻이?
1: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응?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0: 그렇죠.
1: 마음은 있어요, 다니는
0: 항상
1: 사람과.
0: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그게 참안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인, 강력한 사인 주실 때 그때 이제 딱 움직이셔야 돼요.
1: 네.
0: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극동 방송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극동 방송 우리 며느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나현종 아버님, 김영임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녀요. 이런 소식 제가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은이님 감사.

0: 오늘이 워십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 영상 새끼라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뿌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에 아까 그 며느리와 부모님의 통화 들으면서 많은 분들도 감동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장인 장모님 길이라 울산 처가에 갔는데 처남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년부터 제사 차림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울산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극동방송 열렬 팬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 가문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느리의 시부모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고요. 0517번님, 8533번님, 믿음의 명문과 집안 되시길 기도한다고.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눈물 납니다. 울컥한다고 9250번님도요.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같은 친구.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동규님이네요. 이동규님. 신호 갑니다. 친구 요청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님 되시죠?
1: 네, 네.
0: 저는 극동 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네.
0: 이정욱 친구.
1: 예, 예.
0: 아시죠?
1: 예.
0: 친구가 저 방송하고 있는데
1: 네.
0: 이동규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무슨 말이죠?
0: 예?
1: 무슨 말이지요?
0: 아,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이정욱 씨가 이동규님 네. 사연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셔서
1: 네네.
0: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예예.
1: 예예. 예.
0: 지금 우리 이정욱 씨가 좀 얘기해놓지 않았나요?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니에요. 그냥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거니까 끊어. 아, 전화를 받으라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0: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전화 갈 거라고. 받아. 하고 그냥 다 끊었어요?
1: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0: 말도 안 하고?
1: 방송국에 전화 갈 거니까. 예. 예, 전화 받으라고.
0: 완전 화끈한데?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1: 예? 아, 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0: 창원?
1: 네네.
0: 야, 극동방송에서 전화 한번 받아. 하고 그냥 팍 끊었어요?
1: 예.
0: 아무튼 예, 잘 받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창원에서.
1: 아니 지금 저 창원에서 아이고 지금 전화 받은 데는 경주고요.
0: 아, 지금은 경주. 예.
1: 애들이랑 그 오늘 놀러 왔다가.
0: 아.
1: 네네.
0: 야, 또 경주 좋은 곳 가셨구나. 이제 극동 방송 아, 어떤 곳인 줄 아세요?
1: 아, 네, 알죠. 그 기독교 방송.
0: 그렇군요. 오오.
1: 네네.
0: 이정욱 씨하고는 어떤 친구세요?
1: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0: 예,
1: 네, 친구.
0: 친구.
1: 네네.
0: 혹시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1: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0: 예,
1: 그 뭐고 이정욱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 가보자고 해서
0: 예예.
1: 예. 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죠.
0: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좀 다니다가
1: 지금 아니, 뭐,
0: 지금은 안 네, 다니고
1: 한 20, 예, 네, 한 20, 30대 바짝 다니다가
0: 지금은 안 다니고 네, 있고.
1: 예, 네, 지금은 잠깐 휴식기.
0: 휴식기.
1: 네, 뭐 잠재기
0: 막 잠재기 상당히 길어요 지금 잠재기 휴식기가 예 우리 이정욱 씨가 이정욱 씨는
1: 네.
0: 계속 교회를 잘 휴식기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극동 방송도 아, 이... 듣고
1: 예 네, 그렇죠 이정욱이는 예. 그 울타리 자체가
0: 예
1: 예 그 안에 있는 울타리고
0: 아
1: 예 저는 이제 야생 울타리
0: 야생...

0: 없구나. 울타리가 없구나.
1: 예.
0: 좀 울타리를 좀 쳐드려야 될것 같은데.
1: 아, 뭐 충분히 탈이 있습니다. 아.
0: 자, 이렇게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니까, 자, 선물 제가
1: 네네.
0: 불러볼 테니까요. 여기서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그 다음에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와, 주얼리는 어떤 건데요?
0: 주얼리 이제
1: 주얼리.
0: 뭐 주얼리 이렇게 그 쿠폰으로 드리면
1: 네.
0: 이렇게 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목걸이나 뭐 이렇게
1: 예. 네.
0: 교환하는 거예요.
1: 아, 주얼리 좋아?
0: 주얼리 좋아? 옆에 안에 있어요?
1: 와이프. 예, 네, 와이프.
0: 오, 예.
1: 예, 네, 그래서 이왕이면,
0: 예.
1: 와이프 원하는 거.
0: 예.
1: 예.
0: 주얼리로?
1: 네. 예, 네, 그러면 주얼리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하고 그러면은
1: 네.
0: 안에 주시고 본인은 또
1: 네.
0: 뭐? 본인은 또 어떤 거요? 아까 거기서 또
1: 아,
0: 그런다면
1: 아까 그 뒤쪽에 뭐 있던데.
0: 저는 이동규님 드리고 싶거든요. 꼭 드리고 싶거든요.
1: 아.
0: 뒤쪽에 레모나,
1: 네.
0: 화장품, 캡슐 세제, 주얼리, 견과, 커피, 약과, 연어, 김치, 김부각, 유산균, 소곱창 전골 이렇게 있었어요.
1: 그리고
0: 끝에서부터
1: 화장품 하겠습니다.
0: 화장품.
1: 예, 그 남자 거 맞지야?
0: 남자도 써도 되죠. 그렇죠. 뭐
1: 예,
0: 미용기구도
1: 어린이 거
0: 있고.
1: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1: 네네.
0: 보내드릴게요. 자,
1: 아,
0: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정욱
1: 네.
0: 친구가 옆에
1: 예.
0: 연결이 돼 있었는데,
1: 아.
0: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금 도망간 건지. 예.
1: 아,
0: 옆에
1: 그거
0: 지금 이정욱 씨가 있었는데,
1: 네네. 네네.
0: 이정욱 씨의 사연 내용은
1: 네.
0: 우리 이동균 친구가
1: 네.
0: 다시 예수님 믿고 꼭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1: 아.
0: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지금 방송국에 보냈고, 제가
1: 네.
0: 지금 전국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중에
1: 지금 이게
0: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1: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예,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욱 씨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정욱 씨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정욱 씨한테. 덕분에 지금 방송
1: 이정욱.
0: 탔는데, 예, 이정욱,
1: 아, 이정욱, 아, 사랑하는 친구 이정욱아. 고맙다.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방송이란 걸 하면서 오네. 아, 안 그래도 맨날 만날 때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좀만 기다려봐. 내좀 이게 잠재기 휴식기 좀 끝나면 조만간인 것 같다.
0: 네.
1: 같이 가서, 점심 먹자, 교회에서. 네.
0: 아유, 그래요.
1: 고맙다. 고맙고 사랑한다, 이 친구야.
0: 와우, 좋습니다. 교회밥 맛있잖아요. 그쵸? 예?
1: 그쵸.
0: 예?
1: 예, 맞습니다.
0: 지금 휴식기가 좀 너무 길어요, 근데. 휴식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덕분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 타는데,
1: 네.
0: 저희 방송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딱 찜하신 거예요, 오늘.
1: 아,
0: 이동규님 찜하셨어요. 지금
1: 네.
0: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정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친구랑 마음속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1: 아무튼
0: 예.
1: 고맙습니다.
0: 우리 아내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1: 아내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0: 아무튼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분이면
1: 있어요.
0: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동규님.
1: 네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규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욱 씨하고 같이, 창원에 있나요?
1: 아, 뭐, 사는 데는 뭐, 창원 지낸데,
0: 네네.
1: 예, 정욱이가 저희 집 근처에 교회

0: 교회를, 네,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정욱 씨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1: 아, 알겠죠? 네. 방송 끝나고 이정욱 씨에게 우리가 또 전화해서 제가 이정욱 네네. 씨도 한번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알겠습니다.
1: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또 바라면서 경주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칼빈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적인 것만 배우고 교회 사적으로도 배워야도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워야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로나 좌우로나 내 신앙을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영은 없다. 이 하나님 영은 연구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내가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장 목사는 미국과 유럽에 가서 공부 안 했어도 서계동 신학교 왔다 한남동 왔다 갔다 공부했어도 아무런 신학자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

0: 성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의 실패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또 다시 싸워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를 믿어보라,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뭔가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애써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들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찬미워십의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다른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를 함께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서 넘어질 때마다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또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9507님께서 안녕하세요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4411님, 제주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습니다. 먼 제주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226님, 믿음으로 고, 해수 고, 반갑고. 한 주간 매일의 오후 4시를 다른 은혜와 기쁨의 색깔로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한 주간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고 라고 고에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센스가 와 남다르십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매일 오후 4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쌤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콘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어떤 찬양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고요.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신청곡 찬양 마구마구 많이 보내주시면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힘로고십의 선하신 나의 주 찬양에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자유로운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인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9737님, 제가 며칠 전에 신청한 곡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고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의 신청곡을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날에 꼭 여러분의 신청곡은 잊지 않고 모두 은혜로 또 나누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49님 믿음으로 고! 드디어 긴 카네이션 시즌이 끝났네요. 전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꽃집에서는 요즘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고 가장 바쁜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는 꽃을 하나도 못 받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날이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5월이 여러 행사들이 있는 달이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행사들이 이어지는 달인데 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을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이렇게 꽃다발을 안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찬양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19님, 가정의 달 5월, 세상의 모든 가정 안에 계신 분들, 특히 선생님,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영적 지도자인 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라고 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1419님처럼

처럼 감사한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민호기의 음성으로 감사 위에 감사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더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4549님 위해서 오벳의 음성으로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백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내 모든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잘 잊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742님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5226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이 지내던 나의 가정의 삶에 어느 날 큰 고난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나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용기 낼 수 있었고 지금도 힘들 때면 이 찬송가가 저의 버틸 힘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깊은 어둠 속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5226님께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눈물로만 기도하던 순간에 들려왔을 때 그 찬송들의 가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마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의 말보다 찬양 한 곡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을 때 다시 또 일으키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송은 인생을 살려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이 없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걱정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길 바라봅니다. 0742님의 신청곡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5226님의 신청곡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힘든 순간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찬송으로 찬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죠. 여호수아는 결과를 다 본 뒤가 아니라 아직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또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사용하시고 또 다시 일어설 힘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함께 믿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코끼리를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게 하고 코끼리를 만지라고 한다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길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둥근 기둥 같다. 귀를 만진 사람은 넓적하다. 등을 만진 사람은 평평하고 둥글다라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고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학력의 차별도 있고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꽂혀있는 위인전 시리즈 책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위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들의 외모는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그들을 그 당시에도 인정했을까?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혹시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가 많죠. 무지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사람이나 사물, 환경을 잘 대해야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내일이면 거짓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배우기에 지나친 열심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평강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오해받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행복 가득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예수님의 제자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실 때 그 중에 12명을 불렀어요. 아니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을 불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12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판단과 기준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칭찬과 응원과 기쁨과 감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혼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는데 크게 혼내세요.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표현의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헬라어를 통해서 직역을 해보니까 후토스 이와 같이 카이 후메이스 너희들도 아스네토이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무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그것도 이해가 돼. 그런데 너희들도 못 깨닫겠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내 말을 이해한다는 말이냐. 매우 심하게 혼내는 장면입니다.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들어봐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있잖아요 굉장히 친절한 안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굉장한 책망이 담긴 이야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온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꾸짖는 것일까? 미워서 그런 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다니 참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구나.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듣고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쏟아낸 전 영적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혼내지만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혼낸 다음에 자세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생각해보라. 이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음식 불은 있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음식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는 건 마음의 문제인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음식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는 바로 그 말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참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잔소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이런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는가? 지난 봄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김동훈 목사님 모시고 봄부흥회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과 또 자기의 삶의 간증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제가 또 제 삶에 실천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그 11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어떤 유학생 이야기하면서 11조 하면 젖 먹는 아이 분주 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 그럴 때 김동훈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였냐면 그래도 나 같으면 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예요. 뭐냐면 본인의 수입 중에 본인은 가계부 쓴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 중에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도울 만한 재정을 따로 채워놓고 잘 모아뒀다가 진짜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는 진짜 은혜가 안 되고 막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런 게 진짜 은혜가 찾아오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곧바로 통장 하나를 개설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로 돈을 차곡차곡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꼭 이 예물을 쓰고 싶으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개척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하고 한 10년 전에 한 4년 동안 함께 목회 여정을 걸었던 분이세요. 이제 개척목회를 하는데 모든 일이 수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나가고 나서 저한테 훨씬 더 많이 전화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오늘 뭐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월요일 날 전화하면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줄 알고 막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전사님이 좋아서 궁금해서 한 번 그냥 안부차 전화했어요. 사실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더 자주 전화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목회를 해보니까 모르는 영역도 많고 또 막상 개척목회를 해보니까 옛날에 왜 그렇게 본인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많이 혼났거든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가지고 뭘 이야기해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막상 담임 목회를 해보고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자주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저는 제가 개척 목회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그 조언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여정 안에 조언을 해줄 때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말에 이제는 온전히 좀 따라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가 궁금합니까? 본인이 개척해서 지금 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이제 몇 명이 됐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하긴 하지만 본인의 지금 목회 환경을 보니까 지금 렌트해서 지내는 그 교회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여기가 맞나 고민하는 중에 어디 한 좋은 장소, 교회할 장소가 나왔는데 지금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데 무려 렌트비가 두 배에서 두 배 반 이상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재정을 좀 채워놓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요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 이 마음의 갈등,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분에게 돈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물론 다 채워지고 나서 교회를 이전하면 내가 준비해서 내가 옮겼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지만, 지금 뭔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뭔가 도전해보려고 하는 것 한번 해보시라. 적극 응원한다. 이렇게

이제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고생일까 봐.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번은 점프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의 계약할 단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틀어져서 안 되게 됐다.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근데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새롭게 아이들,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자기 교회 세신자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목회 바람이 불고 있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을 도우라.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던 돈들 있잖아요. 아, 이분한테 보내야 되는 돈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 학생들하고 재밌게 사역하시라고. 이건 아마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돈 같다고. 얼른 보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러더니 울어요. 한참을 웁니다. 자기는 개척 목회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등을 돌리시고 사람들도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여전히 나를 관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이야기 한마디에 하염없이 울고 이제 더 힘을 내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한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일은 귀찮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는 그래요. 어느 때 막 짜증도 나요. 하나님,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요? 뭘 도우란 이야기예요? 진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머뭇머뭇 거릴 뿐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소리의 힘. 잔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잔소리는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합니다. 혹시 잔소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한테 잔소리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진짜 그런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잔소리의 대왕이에요, 대왕.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권면, 이게 훨씬 더 많을걸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시면요, 다 혼나는 얘기. 너희 중에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잘났냐?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줬는데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들 중에 누가 바울파, 누가 아볼로파,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 교회 안에 소송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소송을 하는 거야?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하나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책망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꾼. 그죠? 잔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된다고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도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질문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질문하면 답이 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 지름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0: 신기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자기가 정주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갔다가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자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도 선물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잔소리를 할 때에는 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요구예요.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경험치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보따리짐을 메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멈춰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텐데 세상에 모래알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드려야 될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불편하죠. 백세 아들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 순종해 하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정반대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요나서에 등장하는데 그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요나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누군데 우리 적국인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싫습니다.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큰 바람을 만나게 하셨고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그래서 그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해야 되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결정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주님의 뜻이라면 확실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면 일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잔소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0: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옆에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는 건 누구예요? 항상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실 뿐이에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저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150km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잔소리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고르반, 이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내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무리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너희들의 삶이 다른 게 있으면 그 퍼즐을 맞추라, 듣고 깨달으라 이야기했는데, 듣고 나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던 모였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길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유일하게 제자들만 따라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꾸중을 듣고 핀잔을 듣고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그 안에 진리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따라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꾸중 들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길 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꾸중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저 사람 가면 계속 잔소리예요. 가요 안 가요? 피해가죠. 웬만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꾸중을 들어요. 예수께로 가면 꾸중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또 가요. 또 가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꾸중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잔소리는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잔소리를 싫어할 뿐인 겁니다. 영적인 잔소리가 있고 어느 때는 주변에 들려오는 불명한 또 다른 잔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잔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건강해지지 않을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아니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잔소리들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잔소리라니까요. 여기도 잔소리가 있고 여기도 잔소리가 있고. 주일날 예배에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 예배에 오면 좋은 얘기보다 부담스러운 얘기 훨씬 더 많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때문에 용돈 드리냐고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막 엄청 행복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하면 엄청 행복할 것 같고 저하고 결혼해서 살면 저희 아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운대니까 우리 아내는 울어요, 울어. 그러나 행복해요. 그건 맞습니다. 저의 아내하고 저하고 꿈과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살면 살수록 행복해져 보자. 이게 저희 아내와 제 꿈과 소망이에요. 25년을 살았는데 26년째는 더 행복하고 27년째는 더 행복하고 30년째는 우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잔소리할 때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혹시 뭐 할 말 없냐고 이걸 물어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아니, 반대일 수도 있겠군요. 막 쏟아내면 이제 큰일 나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나한테 해줄 말 없냐고 그러면 아마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잘 됐다 그리고 막 쏟아내고 사실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부터는 잔소리를 해도 되는 거구나 진짜 오늘 예배에 실패하신 분이세요. 오늘 예배의 결단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잔소리를 하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우리 지휘자님의 잔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잔소리 들을 준비? 안 됩니까? 처음부터 설교 다시 시작하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저한테 잔소리해 주옵소서. 이건 이미 마음 열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하실 말씀 없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결론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결론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크고 대단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살리신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잔소리 그게 싫지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누구 잘 되라고요? 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잔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저 사람 안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나 생각해서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래요. 한 사람 아멘 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아셨죠?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 노멘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누가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해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저희 교회는 2021년 1월 24일 코로나 한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곧 예배자들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교회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부터 매일 전도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전도하여 이제 1680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20여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전 교우들이 열심히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은 지 3년 만에 성경 100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또 전도는 됩니다. 교회 개척은 됩니다. 교회는 매일 성경, 매일 전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
0: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2: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3: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구수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암송하시는 분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만 보라고 또 머리로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선포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청년들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교회마다 청년들이 떠나서 큰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지만 아,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잡한 세미나가 아니라 아,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청년회 전국연합회장을 3년임이나 하시는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는 이중지 안수집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성경 낭독, 소리내서 성경 읽기 운동이 지금 통합 청년회에 어떠한 불을 일으키고 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볼 예정입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을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린 고수를 찾아서. 네. 아, 부산 스튜디오에서 오늘도 진행하는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 아, 멀리 부산까지 모시는 게 늘 송구하지만 오늘은 또 포항에서 내려오신 귀한 우리 청년 회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청년회 전국연합회장님입니다. 3년임을 해서 지금 6년째 청년회를 이끌고 계시고요. 포항 장성교회 섬기시는데 오늘 무림고수에 모신 이유는 통합 측 전국청년연합회에서 성경 소리내서 읽기 운동을 지금 다년간 전개하면서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청년회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님이기도 하시고 예장통합청년회 전공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이중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중지 집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무림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흥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근데 제 소개 지금 안수 집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로 보이시거든요.
1: 아, 눈이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0: 아니, 안수집사님 네. 보통 임직하시려면 교회에서 빨라야 30대 중반, 후반 이 정도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례가 안 되면 올해 좀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38살입니다.
0: 결혼도 네. 하셨고요.
1: 네, 아이가 두 명 있습니다.
0: 몇 살, 몇 살인가요?
1: 9살, 8살입니다.
0: 네, 오프닝 멘트하고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딸 좀 소개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사람이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9살, 8살 애가 있는 애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1: 아닙니다. 그렇게 지사님께서 더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0: 훈훈합니다. 아니 포항 장성교회를 네. 섬기고 계시고 네.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년회 전국연합회장을 3년임을 하고 계시다고요. 원래 임기가 몇 년이죠?
1: 2년입니다.
0: 네. 이게 3년임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1: 제가 한 것은 없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시작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임원들과 리더십들이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함께 네. 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6년째 이끌고 계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합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 어떤 조직인지 나온 김에 소개도 좀 하셔야죠.
1: 네. 저희 예장통합청년회 전국연합회는요. 말씀과 예배 그리고 청년 선교를 방향으로 해서 초교파적인 청년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이고요.
0: 네.
1: 여전도의 남성교회 또 장로회 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또 교단총회 안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 통합총회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1: 만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통합교단 내에 지금 신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7개가 있나요?
1: 네.
0: 그 7개 신학교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1: 네.
0: 함께 모여 성경을 소리내서 낭독하는 네. 수련회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다고요.
1: 네. 저희가 기도회로 이렇게 전국의 신학교 연합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회 때 어떠한 강사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생분들과 또 청년 리더십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 40분에서 1시간가량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네.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네. 그 수련회 참석한 7개 신학교 리더들이
1: 기도회입니다.
0: 기도회인데
1: 네네,
0: 기도회. 다 일어나서
1: 네.
0: 말씀을 그냥 낭독을 막 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성경책을 필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 같이 소리내서 성경을 낭독하고
0: 네.
1: 이 전 쉬지 않고 네, 다 같이 낭독을 하는데 이때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그리고 이것들을 힘입어서 찬양하고 또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0: 네.
1: 정말 하나님

0: 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1: 그때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0: 네, 임원분들과 같이 함께 하자라는 의견 냈습니다.
1: 보통 그렇게 수련회 기도회를 하면 네. 뭐 강사를 누굴 모실 거냐, 찬양팀을 누굴 섭외할 거냐 이게 네. 이제 핵심인데 네. 그것보다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성경 낭독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네. 핵심으로 끌고 가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본문은 보통 어디를 정해서 낭독하시나요?
0: 본문은 이게 다양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면서 리더십들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 네.
0: 저희도 사실 처음엔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렇죠. 성경 에스라 때 나왔던 네.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요.
1: 네.
0: 근데 하면 할수록 느꼈던 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함께 선포되어질 때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1: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계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이 특히 7개 신학교 리더십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소리내서 낭독하는 장면 자체가 우리 가슴을 참 뜨겁게 하네요. 그런데
0: 네.
1: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네. 은혜 충만한 걸 경험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찬양 저도 이제 항상 이후에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런 것들을 봤는데
1: 네.
0: 그리고 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로 찬양에 들어가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1: 네.
0: 명확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도 한번 이런 걸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어나서
0: 네.
1: 온 청년들이 네. 정해진 본문을 1시간 동안 소리내서 낭독할 때
0: 네.
1: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각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청년들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교단, 우리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교단 청년 전국연합회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세미나
0: 네.
1: 또 청년들이 관심 있는 뭐 문화사역
0: 네.
1: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지금 6년 동안 성경 낭독 운동의 본질적인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0: 네네.
1: 하고 주장을 했고
0: 네.
1: 또 그 방향으로 쭉 밀고 오셨단 말이에요.
0: 네.
1: 왜 이렇게 포커스를 말씀을 잡으신 거예요?
0: 사실 다른 사역들도 지금 풍성히 하고 있는데
1: 네.
0: 이 핵심이 결국 성경에서 보았을 때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이 청년 세대가 어렵다 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왜 이런지 말씀에서 이렇게 찾기 시작했고요.
1: 네.
0: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1: 아하.
0: 또 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1: 음흠.
0: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1: 네.
0: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고요.
1: 네.
0: 그 이후에는 이제 청년들의 요청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 읽기가 힘들다. 이걸 좀 공동체로 이끌어달라. 이런 네.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1: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큐티로 할 수도 있고
0: 네.
1: 눈으로 볼 수도 있고
0: 네.
1: 성경을 그냥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봐야겠다. 청년들에게 네.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묵상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1: 네.
0: 그때도 은혜가 정말 컸고요.
1: 네.
0: 근데 그것보다 한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1: 네.
0: 소리내는 것. 입에 대해서 계속 성경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1: 네.
0: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1: 어허.
0: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1: 어허.
0: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입에 대해서 소리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1: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군요.
0: 네,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서 계속 이제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1: 네.
0: 그 이후에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먼저 이 낭독 운동을 하면서, 저희 처음부터 참여했던 신학생분이 은혜가 이게 너무 배가 된다.
1: 아하.
0: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낭독 운동을 하던 중에,
1: 네.
0: 또 목사님 김세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1: 얼마 전에 저희 무림구세에 출연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0: 네.
1: 네.
0: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해왔더니 모든 것들이

0: 맞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1: 갖게
0: 갖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이전에도 뭐 단톡방을 만들거나 리더십들이 본문을 정해놓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묵상을 했는데 2년 전부터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보자.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함께하신 우리 신학생들 포함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낭독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0: 여기 참여한 참여자분들.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많아서 그래 핵심만 말씀드리면
1: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부탁을 드렸더니 100가지가 넘는 간증이 지금 2년 새 접수가 됐다고 들었어요.
0: 총 취합하면 200가지가 넘는
1: 200가지요?
0: 되는 이제 저희가 항상 간증문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좀 이렇게 꼽자면 역시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살을 이렇게 항상 자살을 생각을 했던 친구가 이제 이 성경 낭독을 통해서 사실 이 친구는 또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다 보니 이 자살에 대한 마음은 아예 사라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도 있었고요.
1: 이혼을 이미 했는데 소리내서 낭독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감동을 주셔서 가정이 또 회복이 됐군요.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0: 그리고 또 정말 놀랐던 게 처음 이제 저희 이 시상품을 보고 참여했던 첫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 있었어요.
1: 아, 성경 낭독을 하면 뭐 선물을 주거나 시상을 했어요? 어떤 걸 걸었습니까?
0: 노트북하고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이제 걸고
1: 청년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셨군요.
0: 그 동기가 맞는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그런 것들을 해서 진행했는데 처음 교회 와서 성경을 1년 동안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간증을 정말 은혜롭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역을 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것들을 첨예하게 경험하고 이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사명이 정말 기쁘다라는 것들을 간증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경을 쭉 봐나가긴 했으나 소리내서 성경을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몇 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것도 이제 혼자 경험하신 개인 간증이 아니라 함께하신 수백 명의 청년들한테 간증 나온 게 200개니까
0: 맞습니다.
1: 사실 안 밝혀진 간증은 더 많겠죠.
0: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 군성교연합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폰을 하루에 두세 시간 제한된 시간을 보는데 이 시간을 깨트려서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군대 안에서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또 그리고 한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3개월이지만 이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읽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1: 놀랍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측 이중지 청년의 전국연합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6년째 본질은 성경이다. 성경 낭독을 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국 청년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회장님입니다. 우리 찬송으로 한 곡 은혜 받고 이제 회장님의 구체적인 간증과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거 적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찬송 듣고 금방 돌아와서 나머지 구체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아,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예장통합 청년회 전국연합회장이신 이중지 청년회장님 모시고 지금 예장통합 청년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경 낭독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장통합이 워낙 오래된 교단이고
1: 네.
0: 또 전통의 교단이기 때문에 네. 지금 6년째 청년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전임 회장님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원로라고 해야겠죠. 어른들이
1: 네.
0: 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낭독에 그렇게 집중만 하고 있냐.
1: 네.
0: 이런 얘기도 혹시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아,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청년들이 지금은 본질적인 것을 되게 원합니다. 갈급해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요구와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지만 저희 지역 청년연합회와 청년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0: 네.
1: 또 그리고 어차피 상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0: 아멘.
1: 네, 함께 청년들이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지금도 저희 모든 청년연합회들이 기뻐하고 있고요.
0: 네. 어허.
1: 그래서 또 그 또한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잘 우리 선배님들과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네, 잘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0: 네. 네. 아, 청년들이 지금 네. 본질을 원한다.
1: 네.
0: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양한 세미나, 문화 행사,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본질을 원하고 있다.
1: 네.
0: 그 본질은 말씀이다.
1: 아멘.
0: 이런 결론을 내리셨군요.
1: 네.
0: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중지 회장님도 사실은 일반 직장 생활한 직장인이시고
1: 네.
0: 사실 뭐 애도 키워야 되고 8살, 9살
1: 네.
0: 바쁘신데 이렇게 말씀 낭독 운동에 모든 걸 참 헌신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1: 사실 저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고 사실 책 또 싫어했습니다. 만화책까지 저는 싫어했습니다.
0: 아, 책 자체를 네, 싫어하셨어요?
1: 책이 너무 싫었습니다.
0: 네.
1: 네, 그냥 노는 것들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항상 이렇게 책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0: 네.
1: 어머니께서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0: 네.
1: 왜 읽으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0: 통상 그런...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귀 속으로 이렇게 쑥 다 흘러가더라고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운영하신 이런 사업장이 부도나고 또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0: 네.
1: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코너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아. 네가 계속해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래? 그리고 친구와 세상 의지하며 살아갈래?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설래? 라는 이 가운데서 제가 선택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니와 이런 권유가 쌓였고 또 기도가 쌓였던 것 같아요.
0: 아하.
1: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네요. 하나님이 성경 읽도록 구속으로 모르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가까이 하면서 변화가 많이 있으셨나요?
1: 네, 먼저는 제 성품이 이렇게 분노가 정말 많았고요.
0: 아, 분노가 많으셨어요?
1: 네, 분노가 정말.
0: 울컥울컥 하셨나요?
1: 아, 울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화산 폭발처럼 팍 이렇게. 네.
0: 전혀 지금 안 그래 보이시는데.
1: 네. 그랬고 또 되게 이렇게 거칠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항상.
0: 네. 네. 남의 말 안 듣고.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저희가 네. 공통적인 게 저희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지 결단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전에 안 되던 게 자연스럽게 되고 또 이전에 내가 울컥울컥하던 게 어떤 분이 뭐 불이 꺼졌다 마음속에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1: 네. 이렇게 계속 말씀에 마음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냥 이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 말씀이 만들어
1: 네.
0: 가신다.
1: 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의 근원이 결국 마음에 있는데
0: 네.
1: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사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대하는 영혼들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는 것 같습니다.
0: 그 성경을 어느 정도 봤을 때 그런 경험을 본인이 하시게 됐나요?
1: 제가 한 10여 년 이제 읽고 매일 읽고 있는데
0: 네.
1: 언제 딱 이렇게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이 시점이 되니까
0: 네.
1: 이런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꾸 알려주시는 거 처음에 네.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었어요.
0: 네.
1: 아 이거 힘드니까 세상에 얘기해봤자 어떠한 위로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네. 앞에 기도도 처음에 이제 대화식으로 했거든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진짜 힘들면 이렇게 그런 푸념처럼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 위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더라고요.
0: 아하.
1: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존재적인 것에 대한 항상 위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었고 제가 큰 어떤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간증들은 이제 자녀들과 이런 가정에서의 이런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것 이것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청년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제 가정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0: 네.
1: 이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는 두 세대를 품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성 세대이면서 그렇죠. 자녀까지
0: 그렇죠.
1: 근데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부모에게 특별히 제사장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0: 네.
1: 이것들을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낭독하고 또 처음에 애들이 글을 모를 때는
0: 네.
1: 말씀 카드를 재밌는 걸 이제 갖고 와서 네. 쫙 펼쳐놓고 애들이 갖고 오면 그걸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 저녁 이제 예배를 드렸고
0: 아침 저녁
1: 네
0: 지금 8살 9살 자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녀입니다.
0: 그 오빠가 있고 또 네. 막내딸이 있고.
1: 네, 맞아요.
0: 그럼 지금 오늘 기준으로
1: 네.
0: 직장 생활을 지금 하심에도 불구하고
1: 네.
0: 아침 저녁 예배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1: 네,
0: 말씀으로
1: 네.
0: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네. 식으로 예배를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저희는 아침에는 찬양하고 아까 그런 말씀 카드랑 말씀을 읽는 것으로 네. 하고 저녁에는 성경 책이 아닌 네. 그 동화가 있어요.
1: 성경 동화.
0: 굿나잇 바이블 이런 성경 책들을 통해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그 말씀 그 책을 읽고 거기에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예배 드리자 하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대화식으로 하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꼭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 형식이 얽매이진 않고
0: 네.
1: 애가 누워서 뭐 이불을 덮고 있든지 간에
0: 네네.
1: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
0: 네.
1: 찬송을 하고 네. 또 기도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군요.
0: 네.
1: 말씀 안에서 애들이 자라게 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하.
0: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순수하게
1: 네.
0: 말씀을 받아들이고 질문하고
1: 아하.
0: 네. 그래서 아이들 통해서 저희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이중지 지금 회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 전국적인 통합측 전국 청년 연합회 우리 회원들하고 낭독 운동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38개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0: 네.
1: 38개 카톡방에 성경 낭독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몇 분 정도가 지금 매일매일 낭독합니까?
0: 지금 전체 인원은 한 500 중후반 정도 됐고
1: 네.
0: 매일 하는 인원은 근데
1: 네.
0: 사실은 한 방에 많을 때는 한 5-6명,
1: 네.
0: 적을 때는 뭐 3명,
1: 네.
0: 2명도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그게 있냐면요. 저희도 사실 몇 명이 읽었느냐 항상 이렇게 초점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50명 중에 5명을 읽었어도요.
1: 네.
0: 이 매일매일 올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1: 아하.
0: 이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뇌 안에 어떤 게 인식이 돼 있냐면 아 성경 읽어야 하는데
1: 늘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는군요. 네. 단톡이 있으면
0: 네네 그래서 그게 저희는 가장 가치 있고 실제적으로도
1: 아하.
0: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0: 네네.
1: 그 각 38개 단톡방에 그 방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분들이 어떻게 이 성경 소리나서 낭독하기를 인도하는지
0: 네.
1: 읽었음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
0: 네.
1: 아니면 오디오를 녹음해서 올리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죠.
0: 네. 처음 이 카톡방에 새벽 5시가 되면요. 이제 그 말씀 카드 오늘의 말씀 한 절
1: 네.
0: 이미지로 예쁜 카드랑 오늘 낭독해야 할 분량 구약 신약 또 시가서 이렇게
1: 어허.
0: 이 말씀 카드를 방장들이 올려줍니다.
1: 자 성경 그 진도 나가는 거는 맥체인 성경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따라가나요?
0: 네 거의 맥체인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1년 1독 플랜으로.
1: 그렇군요. 자 맥체인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다 제공해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성경 읽기표 이렇게 남겨주시면 1년 1독할 수 있는 시가서, 신약, 구약 이렇게 가는 성경 통독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요.
0: 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이제 각 이제 방원들이 녹음 파일을 해서 녹음으로 이 모든 분량의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요.
1: 네.
0: 이 낭독한 것들을 이제 카카오톡방에 올립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토요일 주일이 되면 우리 방장님들이 이 방원들이 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체크해서 이것들이 이제 본부로 이제 방장 카톡방에다가 올려주면 이걸 이제 가지고 개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38개 카톡방을 전체를 또 운영하는 방장들 카톡이 따로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좀 하시고.
0: 네.
1: 근데 이게 하루에 이제 신약, 구약, 시가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
0: 네.
1: 소리내서 읽으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0: 20분 내외입니다.
1: 그러니까 매일 20분씩은 소리내서 읽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보통은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면 뭐 잘하면 상을 준다.
0: 네.
1: 혹은 좀 빠지면은 좀 약간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0: 네.
1: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통합청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저희도 사실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1: 시상을 해요?
0: 네. 그런데 이 시상을 이제 평신도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신학생분들은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1: 어느 정도 해야 상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는 건가요?
0: 매일 한 달에 세 번 누락 이 되지 않으면
1: 네.
0: 네, 가능합니다.
1: 야, 이거 통합 측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지금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고요.
1: 야.
0: 그런데 요즘 조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1: 네.
0: 이게 사실 시상품의 목적이 되어서

0: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너무 심플하네요. 저는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네. 방장이 사람들 모아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고 소리 하나 또 읽고
0: 네.
1: 또 일주일 끝나고 한번 정리하고
0: 네.
1: 혹시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건면은 또 하겠죠.
0: 당연하죠.
1: 또 힘드십니까? 요즘 네.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네. 쭉 끌고 가는 모임인데
0: 네.
1: 소리내서 이렇게 20분씩 매일매일 할 때 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요즘에 네. 아, 청년들 중에 또 정서적인, 네. 또 정신적인 또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이 과정에서 그게 치유되는 간증들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다취합함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지적 장애인 친구도 이 네. 말씀 낭독에 함께하게 됐고요.
1: 네.
0: 또 이 말씀을 소리내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1: 네.
0: 어떤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는 말이 마음이 편안하대요.
1: 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0: 그리고 이 언어가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는
1: 네.
0: 일들이 있습니다.
1: 그거 참여하기 전에는 약간 어눌하고 네. 힘들었는데
0: 요건 네. 신학생분들 간증도 있었는데요.
1: 네.
0: 처음엔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이랬는데
1: 네.
0: 명확해지고 또렷해지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힘도 달라졌다라는 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1: 특히 신학생들은 주일학교 맡아서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0: 네.
1: 본인 설교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군요.
0: 네.
1: 아하.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네. 뭐 대인기피 이런 것도 치료가 됐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질병들은 그냥 감기처럼 오는 만큼 이렇게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들인데요.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선포, 감정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것으로 선포하면서
1: 네.
0: 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고
1: 아하.
0: 또 그리고 대인을 기피하고 정말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웠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적인 것들도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청년들 중에 요즘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0: 네.
1: 전화통화 자체도 힘들어서 문자로만 맞아요.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0: 네.
1: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게 네. 많이 좋아지고
0: 네.
1: 달라지는군요.
0: 네.
1: 이게 한두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반복돼서 나오는 간증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좋다. 내가 우리 교회 청년부 아니면 우리 가정부터
0: 네.
1: 아니면 우리 구역부터 한번 이걸 적용해 보리라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거예요.
0: 네.
1: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0: 네.
1: 그리고 해야 될 것
0: 네.
1: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가장 좀 이렇게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1: 아멘.
0: 말씀하시는데
1: 네.
0: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다.
1: 아멘.
0: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이 모든 순간이 내 모든 조직과 내 모든 세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창조주와 대면하는 시간이다라는 그 인식이
1: 네.
0: 정말 중요하고요.
1: 일단은 말씀 네. 자체의 중요성 에 대한 강력한 인식.
0: 네.
1: 이게 시작이다.
0: 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방법들은 사실은 소리내는 이 낭독이 정말 중요하고
1: 아하.
0: 그리고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많은 실수들이 왜 안 읽어? 왜 읽어? 읽어야지.
1: 그렇죠. 네. 특히 열심히 있는 방장일수록
0: 네.
1: 못 따라오는 사람을 체근하게 돼 있죠.
0: 네.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1: 네.
0: 저희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다리되 사랑의 권유를 하고
1: 아.
0: 또 이 권유에 하나 괜찮아 했을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권유하고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권유하는 역할들이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한마디로 네. 윽박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너 왜 못 따라오냐? 지금 사흘 동안 지금 너만 나누려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0: 네, 네.
1: 충분히 기다려줘라.
0: 네.
1: 그리고 앞서도 뭐 잠깐 고민한다고 하셨지만
0: 네.
1: 긍정적인 방향으로 포상을 하든지
0: 네.
1: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도 꾸준히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일단 기도하면서
0: 네.

0: 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군요.
1: 네. 그리고 그분들도 삶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0: 아하.
1: 네. 이게 청년들의 가장 이런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말씀을 읽는데 넌 왜 그래?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같이 살아내는 결단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아니라 직접 진짜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0: 당장부터 녹음해서 메일 올리고
1: 네.
0: 아하. 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특별히 프로세스적인 성향을 가진 분일수록
1: 네.
0: 진도를 딱 놓치면은
1: 네.
0: 아유 포기하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그 자기가 놓친 진도부터 다시 녹음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까?
1: 아, 네. 이게 결국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0: 네.
1: 예수님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영혼을 대하고 사랑하는 게 계속 권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3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권유했는데 계속 포기하고 낙오하는 거예요.
0: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1: 네. 그 처음에는 이게 좀 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3년째 말씀을 계속 읽더니 이 한 친구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서야 이 말씀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면서
0: 아하.
1: 주변에 폭발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0: 네.
1: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때 하시구나.
0: 아.
1: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권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하는 게
0: 네.
1: 우리 역할이구나.
0: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고
1: 네.
0: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자.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못 따라와도 화내지 말자.
1: 아, 그럼요.
0: 내버려두고 건면하고
1: 네, 네.
0: 3년 뒤에 돌아오는 형제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1: 아,
0: 감동이 됩니다.
1: 네.
0: 아, 지금 우리 회장님 본인부터
1: 네.
0: 어머님의 기도와 건면 끝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변화를 경험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 우리 회장님 간증 보고 감동받은 거는 성경을 이렇게 10년 넓게 집중해서 본 결론은 결국 전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1: 네.
0: 이런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1: 네.
0: 지금 같이 성경 보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잖아요.
1: 네. 저희 동역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모든 리더십들이 경험하는 게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0: 네.
1: 성경과 성령이 결국 저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0: 아하.
1: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0: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 결국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1: 네.
0: 결국은 전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1: 네.
0: 이것도 우리 무림고사 출연자들의 반복된 패턴인데
1: 네.
0: 그래서 이 전도와 관련된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1: 네.
0: 많은 결실을 거두고 계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도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게 하셔서 BST라는 이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신청자들이 참여해서
0: 네.
1: 전국에서 두 달 동안 지금 3월, 4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0: 네.
1: 여기에 컨퍼런스는 모든 게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그림으로 8분 안에 창조부터 영접 기도까지 그림으로 하니까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할 수 있을 만큼
0: 네.
1: 쉬울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달 만에 혹시 몇 명이 전도되셨을지 한번 네.
0: 몇 명이 전도됐습니까?
1: 네, 한 저희가 총 224명 만났고요. 11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0: 네.
1: 또 55명의 영접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0: 그러니까 1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 네.
0: 절반 가까운 분들이 예수님 믿으셨네요.
1: 네. 55명 영접 기도까지.
0: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0: 네.
1: 이 전도자를 만나러 갈 때 저희가 톡방에 올리면 화살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 또 피드백을 서로가 하면서
0: 네.
1: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음 전도로 이끌어 가시는
0: 아하.
1: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0: 야, 역시 성경 읽기의 결론은 전도라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야, 지금 38개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5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아, 나도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0: 운영을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방송 전에 긴급 우리 회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 나도 우리 구역에 구역별로 만들어보고 싶다. 단톡방을. 가족별로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소리내서 성경 올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노하우를 줌으로 한번 세미나를 원래 없는 과정인데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그 매일매일 성경 낭독하는 그 반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네.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네. 저희 365일 올해부터 신청자를 받기로 해서요. 언제든지 네.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런 노하우들은 무료로 그냥 무조건 나눌 수 네. 있습니다. 네.
0: 자, 그분들은 지금 실시간 댓글창도 좋지만 샵 1069 휴대전화 문자 수신자란에 샵 1069 이걸 입력하시고 거기에다가 성경 통독 아니면 통독 성경 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줌으로 초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혹은 통독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청년의 전공연합회에서 성경을 매일매일 낭독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낭독하는 무브먼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열쇠고리 이렇게 만드셨네요.
1: 네.
0: 이 열쇠고리를 갖고 오셨고 또 이건 참 예쁜데 이게 북마크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성경책에 딱 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북마크도 갖고 오셨어요. 두 개 합쳐서 총 10분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성경 통독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를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오늘 선물도 주시고 또 귀한 노하우도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회장님. 네. 모든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전에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네.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또 만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세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심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는데 함께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또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요 부분만 딱 보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나오셨구나 하실 텐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두 아이 아빠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청년회 전국연합회장이신 이중지 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방송 또 중간부터 들으시거나 보신 분들 전체 내용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반 한번 들어가서 나도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 혹은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친 불같은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관계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 Ich und Du,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세 종류의 인간관계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이용하고 너도 나를 이용하는 그런 상업적인 관계 있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를 이용해도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도 너를,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최고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서로가 갖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깨질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자 너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안정하고 한계가 있는 그 관계가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너 사이의 간격이 크거나 담이 너무 높아서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포기합니다. 이 관계는 안 된다.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관계의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라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룻기라고 하는 책은요, 나와 너의 관계가 혈연과 종교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고향에 있을 때는 이방 여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의 중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밭 모퉁이를 돌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던 천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의 타작 마당에서 그녀의 신분이 변하게 됐습니다. 오늘 룻은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 집에서 살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의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룻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모압에 남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삶의 방향을 역행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배타적인 땅이에요. 그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그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 아래에 그녀를 보호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아스처럼 자상하고 사력 있고 신앙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건 참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는요, 모압 여인 룻을 극진히 아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기업물을 권리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면 이런 참한 형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자매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좋은 형제 없을까요? 정말 신앙 있고 배려심 깊고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180이 되고 이런 형제 없을까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없다.

짝을 아직 찾지 못한 자매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야, 보아스 같은 형제가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룻처럼 신앙이 연약하고, 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고, 정말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옆에서 신실하게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줄 그런 신실한 형제가 없을까? 하나님, 그런 형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쉽게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주변엔 보아스 같은 형제들이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형제의 신앙과 성품은요, 그의 부모가 보여준 타문화 포용적인 미션 마인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의 성품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창기 출신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창기들은요, 주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의 여사제들이었어요. 라합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그들은 무사히 여리고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 성벽이 너무 높고 튼튼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탐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여리고 왕은 그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마침 라합의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녀의 집은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의 성벽은요, 두 겹으로 아주 두껍게 둘러 있었기 때문에 외벽과 내벽 사이 언덕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성벽 사이는 여행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였으니 주막과 같은 여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라합의 집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정보를 입수한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와서 정탐꾼을 찾았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고 3대로 덮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수색해도 정탐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군사들은 떠나갔어요. 경계가 풀린 틈을 타서 라합은 창문에 줄을 메어서 정탐꾼들을 성벽 아래로 안전하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목숨은 독에 든 지와 같은 그런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라합을 통한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여리고 여인 이 라합이 왜 우리들을 선대해 주는가,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 알 수 없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라합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애굽에서 당신들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걸 들었습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것, 그 소문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 여리고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 당신의 집은 꼭 보호해 주겠소,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을 접수하게 되면 당신의 가족들을 다 이 집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우리를 달아매달라 도망치게 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을 아무도 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 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피를 흘리면

흘리게 된다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라합의 집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이 그녀의 집에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여리고 입장에서는 그녀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회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 윌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합의 행위를 신실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회심한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게 됐죠. 자, 그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여인 라합을 받아들입니다. 이 살몬이 갑자기 어떻게 라합을 좋아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아기를 낳는데 바로 유다지파 보아스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아스는 어린 시절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 밑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가 이방 여인인 이 어머니 라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했는지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남편 살몬에게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는지 그것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이스라엘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누구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아스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장성한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예,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 라합의 회심과 결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미 그녀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션 마인드예요. 선교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한 모압 여인 룻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요,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막힌담을 허물어뜨리는 이 포용력, 미션 마인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또 폭력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짐을 나를 때 쓰는 지게차가 있어요. 짐을 나르는 지게차에 외국인 노동자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짐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혔어요. 또 어떤 사장은 근무 시간 이후에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다음 날 그 노동자를 불러서 욕하고 때리면서 왜 내가 전화하는데 안 받느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때리고 폭력을 가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피부색과 말투가 이상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놀리면서 같이 식사도 안, 대화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요. 반면에 문화와 피부색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와 가진 것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차별하고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고 몸담아온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당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다가 온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직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렇게 경계선을 긋고 차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나와 너의 막힌담을 허물지 않고 계속 쌓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큰 기업과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아스와 룻가정의 아름다운 기업, 즉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룻의 배가 임신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배에 귀를 대어봅니다. 생명의 꿈틀거림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신기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아기 옷을 지어서 입히려고 부지런히 베네쪼고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룻에게 음식과 과일도 챙겨주고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어서 축하합니다. 단순한 축하가 아니에요. 유다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누구보다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그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한 것이요. 결국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동반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곱 아들이 있으면 최고로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곱 아들보다 누가 더 귀하다? 네, 며느리 한 명, 룻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헌신의 이방 며느리 한 명이 일곱 아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축복해주고 있어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 룻을 통해서 또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대하면서 배려했던 이 보아스의 미션 마인드를 통해서 드디어 그 가정에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0: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 보아스와 루스에게서 태어난 소중한 아들 이 오벳은요, 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데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따라서 오벳은 섬기는 사람, 섬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누구를 섬기라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 태어나고 가문을 잇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왜 섬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종처럼 섬기는 일, 힘든 일 아닐까요? 차라리 정복이라든지 누림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기이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 부모님과 이웃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가까이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관용과 배려의 마음, 또 루스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합쳐져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이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 죄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절정,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너의 그 벽을 허물면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그 천한 곳에 누이셨습니다. 왕이 오셨으니까 그곳에 축하 사절단도 왔죠. 그런데 의외입니다. 그 당시에 천대와 멸시를 받던 하층계층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하고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왕의 축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천사의 초대장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목자들만 온 것이 아니죠. 존경받는 높은 계급 엘리트, 우리 동방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천대와 멸시를 받는 가장 낮은 목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동방 박사들까지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구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분과 재산과 계급과 상관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나와 너의 견고한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야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서로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 한 명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되살아나고 메시아가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 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으로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얼마 가지도 못해 피곤해진다. 그냥 걷는 것은 체력이 받쳐주면 걸어가지만 마음에 따라 가까운 길도 먼 길을 온 것처럼 힘들고 먼 길도 가까운 것처럼 힘들지 않음을 느낍니다. 기쁨이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어느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슬프게 할 수도 또 화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쁘게 하는 것만큼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쁨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 늘 함께하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우리가 된다면 슬픈 일도 화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 첫 곡 성도여 다 함께 옹기장이의 찬송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조수아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언행으로 완창케 한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기쁠 수만도 없고 슬플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기왕이면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다 보면 슬프고 화나는 날보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과 감사하는 성도여 안양 시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물론 잘못됨 앞에 마냥 행복하게 하기 위해 기쁨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끄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의 목장에서 사랑받는 양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양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네,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니 르블랑의 좋으신 하나님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말며 찬송가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찬양 또 준비했어요. 먼저 조준모의 찬양 길 함께 듣고 오시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수아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목자와 양,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서글픔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김도연의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초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때점으로 날이 어두우니 나무엔의 찬송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듯이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남들보다 유달리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빈 그물로 돌아올 때도 이 어부만큼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와서 사람들은 낚시의 달인이라고 불렀고요. 명성이 점점 높아지며 여기저기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낚을 시간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러자 한 사람이 가르침을 정립해 학문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어부는 낚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고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 어느덧 낚시대학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편하게 돈을 벌기 원했습니다. 어부 역시 매우 오랜 기간 바다에 직접 나가지 못했는데요. 은퇴한 어부는 마침내 바다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미 고기를 잡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노하우를 잊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만 낚시를 기억했던 어부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플러 신학교의 성서 선교학 교수인 찰스 뱅 앵겐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예화를 들려드렸어요. 가장 좋은 선교 이론은 밖에 나가서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세상 밖에서 실천하는 선교의 달인이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데리고 계속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조모였던 룻의 고향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아방에게 부모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는 그가 최근에 경험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근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전의 믿음을 되찾은 모습이지만 실패를 통해 이제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지를 체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가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거의 실패가 자신에게 교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보통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이전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 가운데 절절히 깨달은 바를 따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희귀한 흰꼬리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건강하고 다른 한 마리는 좀 약해 보였는데요. 어미는 강한 새끼에게 먹이를 집중적으로 주며 더 강하게 키웁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자녀를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차가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약한 새끼를 그대로 두지 않는 냉혹한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모습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드시니까요. 힘든 순간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을 아주 멋진 곡이었죠. 빈야드의 Winds of Worship 시리즈 가운데 Show Your Power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리듬과 악기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은혜는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테리 버틀리의 곡으로 Holy and Anointed One, 그리고 이어서 호산나 음반 중에서 야웨이즈 홀리, 랜디 로스웰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게이더 부부와 마이클 링글리시가 함께 부른 곡으로 찬송가 메들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 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목소리로 나의 안에 거하라 들려드렸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부터 주님 안에 쉬고 회복을 누리는 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릴게요. 지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김단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2번님께서요.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신청합니다. 피디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강건하십시오라고. 제 걱정도.

네, 6002번님 신청하신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희주일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E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5월 봄나들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안전 사고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이 시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바깥 나들이나 축제,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꽃가루가 날리면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에는 더운 날도 많은데 음식이 상하는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요. 야생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식중독 중독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요즘에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예,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충혈되거나 가렵고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심할

0: 경우에는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오기 쉬운 꽃가루 때문인데요. 주로 자작나무, 참나무, 너도밤나무, 오리나무의 꽃가루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꽃마다 수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1: 네.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한 알레르기성 비염 자료에 따르면요. 비염 환자는 봄철에 집중돼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매년 3%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은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증상이 발생하기 1, 2주 전에 항염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봄철 알레르기로 인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 꽃가루가 언제 어느 지역에 날리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최근에 기상청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홈페이지에 분석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원인에 따라서 위험 정보를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방문할 곳또 이동할 곳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놀다가 들어올 때 얼굴이 벌겋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이 봄에 있긴 한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죠.
0: 예, 겨울 내내 약해져 있던 피부가 봄 자외선에 노출되면 더큰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숫가나 모래가 많은 바닷가 근처는 햇빛이 반사돼서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만일 센 햇볕 아래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이제 증상을 느끼시면 일단은 햇볕을 피하고요. 얼음을 채운 찬물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가 벗겨질 때 이렇게 계속 벗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1: 네.
0: 일부러 더 벗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두는 것이 좋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다고 자외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30분 전쯤에는 발라야 되겠습니다.
1: 도시락을 싸거나 야외에서 음식 먹을 일이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은데요.
0: 예, 소풍이나 야유회 많으시잖아요. 야외 활동 4월과 5월에 상당히 많은데요. 음식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1: 네.
0: 김밥은 밥과 재료를 속까지 충분히 익힌 후에 완전히 다 재료를 식혀서 만들어야 되고요. 밥과 반찬처럼 온도차가 있는 음식은 따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나 과일류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식중독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20초 이상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저도 운전을 하지만 봄철에는 나른해져서 졸음운전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0: 예, 한 번씩은 꾸벅꾸벅 그렇게 눈이 감기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죠.
1: 네.
0: 따라서 가능한 평균 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좀 어렵다면 중간중간 내려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졸음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갓길에 서지 마시고 휴게소나 이런 졸음 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창문을 내려서 차량 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제 이어지면서 봄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0: 미세먼지나 자외선에 대비해서 긴 소매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 아이들의 경우에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 종종 탈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은 갈증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상처에 대비해서 소독약과 연고, 밴드 같은 간단한 약품도 준비하시면 좋겠죠.
1: 지금까지 FEBC 재난 대비 방송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봄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겁니다. 환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C.C. Winans의 Shout to the Lord, Michael W. Smith의 Honest Da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전 팝송 중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every breath you take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죠.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Bonfire Backgarden 의 Afflow, Planting Worship 의 영원한생수의근원, Tent Makers 의주달리신그십자가까지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세상한가운데서하나님의사람으로주님의자녀로살아내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오늘보다더예수님의모습을닮아가는은혜의하루가되시길소망하면서김도연의 샬롬 나인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밤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질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각자 나이대마다 또 성격마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데요. 또 가끔씩은 기성 세대의 눈과 귀에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곡조와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은 진실로 자녀인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박수와 춤, 또 이런저런 악기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정말 모두 다 받아주시지요. 오늘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홍 기장의 찬양으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강무림의 어두운 죄악길에서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로 찬송가 앨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샬롬 트리오의 빛이 없어도 두 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나주의 도움 받고자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석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까지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알고 느낄 만큼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주와 진실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법처럼 지키라고만, 너의 의지로 삶을 바꾸라고만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되 길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된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신 주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주 앞에 사랑 가득한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임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람파스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박진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했어요.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장지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복유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런 찬양이 오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첫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김복유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5월달 계절의 그 5월의 계절처럼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푸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 또 비가 왔잖아요. 오랜만에 꽤 오랫동안 내렸던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네. 잠깐 오고 개구 뭐 오후 한때만 오고 이랬던 게 아니라 조금은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좀 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름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하지만 좀 시원함과 싱그러움과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좀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에 막히 주님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잔잔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죠?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순간에 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런 사랑을 느꼈던 여러분들의 한 주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감사의 찬양들, 또 감동의 찬양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장윤영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닷길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요. 이 찬양이 한참 막 불려지고 또 들려졌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쉽게 모세 출애굽을 다룬 애니메이션 이 곡에 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덜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쫙 좀 보여지는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딱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같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만큼의 규모, 그런 대반전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기적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His Plan의 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구현모의 너무 멀리 왔나요? 였습니다. His Plan의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기도도 너무 좋네요. 담백하지만 뭔가 담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나열이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현모 형제 목소리도 참 이 늦은 밤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으니까 되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멀고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탁 돌아서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과 스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저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신청곡들도 좀 있고 뭐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못 들려드렸어요. 지금 아직은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그 이 5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는 게 있죠.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합이 되는 것. 그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진짜 좋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이 달빛 가스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앱에서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방송해드려요.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긴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은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067 하나님 067 하나님께서 샬롬, 저는 처음 이 방송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신청곡으로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신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두 다 평안하기를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신청곡 들려드렸더니 평화로운 밤 수고하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5005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정말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인데, 다 같이 있는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네. 계속 제 숙면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7568님 평안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듣도록 할게요.

서리엘의 들어보겠니? 였습니다. 서리엘인데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김수지 자매 목소리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서리엘의 베스트 앨범, 20주년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수지 자매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 앨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음악과 이때의 감동이 있죠.

이게 몇 년도일까요? 1995년? 6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음반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뭔가 추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들이 있어도 신청해 주세요.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 학기마다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정기 연주회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관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고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연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면도 있고 조금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은 정말 할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네, 열정이요. 그 마음속에 그 때에 그 연령대에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에너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깊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주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합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청종 준비해놓고 있고요. 박수진의 아 맞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장미가 붉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죠. 네,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으면서 걸어온 그 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부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만나 가지를 뻗고 잎을 키워 마침내 한 몸으로 어우러지는 열리지 같은 사랑. 모난 곳은 깎아주고 빈 곳은 채워주며 주님 안에서 한 뿌리 되어 영혼을 항해 함께 걷는 사람들. 네, 정연복님의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가니 주의 사자들이 그를 맞았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그 후에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수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고하고 당신의 면전서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도 역시 당신을 맞이하고자 군사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떨려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양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 이때 그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달아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아뢰었다. 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인자와 진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와서 나와 및 저 어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일찍이 내가 반드시 너로 형통하게 하여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 밤에 거기서 머물며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손수 골랐는데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 먹이는 락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숫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그가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되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일렀다. 또 그는 앞에 선 자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 형 에서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그때 너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짐승떼로서 내 주 에서께 보내어지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라.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여쭙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실인즉 야곱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내가 그를 먼저 달래고 나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배기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하녀와 자기의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이때 그는 그들을 앞세워 요을목 건너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자기가 거느린 소유물도 보내고서 야곱 홀로 남으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동틀녘까지 씨름하더니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니 그가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늘어났다. 이에 그가 동이 터오니 그대는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기 때문이다. 이때 야곱이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아뢰니 그는 무슨 일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되묻고 다만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이에 야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였다 하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지를 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어드는 힘줄 곧 허벅지의 힘줄에 붙은 것은 먹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붙은 그 줄어드는 근육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약속 지켜라. 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지금 그렇게 반말질로 해가지고 삿대질 했어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왼손, 제 왼손, 왼손이죠? 왼손을 이제 탁 실어 집은 이제 왼손에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탁 하늘로 드는데, 제가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날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어느 이제 바위 위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 손을 이제 대는데, 제 이 바닥이 다 바위가 이제 부실부실하더니 이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종보석으로 해서. 근데 수종보석 안에서 황금고리가 이제 쫙 이제 그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그 생생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구름 그렸습니다. 구름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조목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구름 그려가지고 이제 이조목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이제 그 뭐라면 고리를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이제 내가 갖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까봐 이거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감춘다 하대.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네가 감추고픈 데다 감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췄어요. 감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꺼내는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중재해 주셨던 그 황금고리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저기서 이제 부시부시라더니 저한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꿈이 너무 황홀하고 이제 아름다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 기독교에서 중재라는 말 쓰나? 하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중재자시고 뭐 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이제 그 자기 그 성경 실력을 또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해서 왜기나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말하면 또 이제 교회 가자고 자꾸 이제 그 못 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댔는데 이게 꿈이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꿈 깼어. 아 그랬더니 아닐세라고 잡고 전에 어디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당 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거기 지금 가는데 그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저매그 우리 남편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니 어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사당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다니다가 이제 큰일납니다 이제 어 큰일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나나 해가지고 좀 그때 좀 다닌 척하다가 제가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 벌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파가지고 이제 그러다 제가 혼난다 혼난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조용한 데 가서 사느라고 양평 그땅산데 가서 이제 조용하게 살려고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던 순간인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돈 처리 이제 그 마지막 잔금 처리 한다면은 그다음 끝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밥 먹고 서는 밥 먹으려고 이제 손 씻으러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꽝 하고 자빠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꽝 하고 자빠졌는데 다음 날 깨나니까 또 병원에 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또 아이고 왜나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니 생각 안 나냐고 왜 하니까 이제 아, 화장실에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지 하나님이 치는 건데 근데 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좀야 그렇게 해주면 무섭게 안 논다던데 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정신 나간 놈이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어 저도 그 물어보 저도 뭐 살고 싶으니까 물어는 다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그런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라니까 그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다가 이제 그 이제 몰래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등록시켜 놓고서는 그 며칠 날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니까, 아, 거기 저 대학원에서 뭘 탈북민들 뭘 한다는데, 앞에서 소개 안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연합이라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그래도 이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 되지 않냐.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어디 전창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며칠 날부터 이제 정식 좀, 그 일주는 빠져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종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근데 저희 집사람도 겉에 또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망쳐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간부들이 이제 그 가정혁명가 안 되게 되면 간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이 혁명화가 됐나 안 했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 된다고, 목사 되고 이제 다른 교회 된, 담임 목사 되고 이제 교회 했는데, 야, 이것도 내가 안 다니게 되면 저 사람 또, 넌 뭐, 네 남편도 전도 못 했는데, 무슨, 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냐? 이제 그렇게 또 욕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다니는 흉내만 내주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 주지 않습니까? 과제 주는데, 과제를 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탁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알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예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저 자본주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알겠는데, 이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전통이 없도록, 전승이 없도록 뭐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씨, 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전에, 말은 그랬지만 또 이제 제가 깨어나서 또 이제, 과제는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직은 못 살아요. 야, 이게 자존심이다. 북한 자존심인데. 어떤 소리냐 같이 보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외우면서 이제 그, 저, 쭉 나갔어요. 외우면서 나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앞에서 나와서 또 읽으면서 나가고. 그럼 한번 붙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파기 시작인 거예요. 파기 시작인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어디서 뜯어본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뜯어본 소리인데?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창세기 같은 거는 아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린데 아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관 때문에 영적 싸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내 세계관으로 보라고 왜 자꾸 김일성 세계관으로 보냐고 그러시는 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이거 그래서 그러나 근데 신학 공부하는데 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만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도 아닌 놈들이 자꾸 그 제가 주인처럼 이제 흉내 내려니까 세상에 그 놈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건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세계관을 읽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계관을 읽으자. 근데 우리한테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관점이다. 북한에서 우리 철학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세계관을 읽으라 하고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 주의가 딱 오르고 그 창세기가 딱 놓이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그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종속으로 배워지는 거는 주체 사상이 뭔가 딱 때리게 되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럼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나? 세계는 사람과 사회, 자연으로 이루어졌다. 딱 하는데 창세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을

훔쳐왔네. 아니, 내가 속고 살았네 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그러고 100% 다 잘한 거야. 다 용투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회, 자연이 김일성이 그 점에 그 놀러져 있던 세상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창세기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왔구만 이게 어? 아 이게 속았네 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에, 그다음에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해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됐고 성경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달라진 사람이 됐죠. 공산당지 악취를 공산당지 빨갱이에서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이제 봐라 너 보고 이제 살려달라는 놈인데 하나. 그게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으니까, 그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 거, 앞에서 가지고, 그 계속 이제 열심히 잠깐 그때부터 이제, 그, 마주 앉아서, 왜냐면 이제 경건의 자세부터 하려고, 슈로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십자가에 딱 임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참 고맙다 라는 그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부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찬송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었습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비둘기에게 세 가지 예가 있다고 그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세 단계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0: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면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녘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며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23일 토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북한 땅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오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중보와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코리안 심포니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한 게 포착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네.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0: 네.
1: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군인처럼 보이는 점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 군대가 아니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군 출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1: 네.
0: 정확히 어떤 모습이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1: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있고
0: 흐트러짐 그리고 없이
1: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척척 네.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1: 네. 왜 굳이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0: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군대를 조기 제대한다. 군대가 북한은 10년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수군단에 종사한 지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대할 때 되긴 했어요. 거기에서 약간
1: 길어요.
0: 그렇죠.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군단이 아니라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중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제대시키는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부강하고 국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제대시키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우리는 벌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정도 이익이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젊고 체력이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시장에 군 출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군인들이 조직에 익숙하잖아요. 또한 통제가 쉽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단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하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보여주기 싫은 다른 이제 공간에 가서 뭐 외부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네.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0: 과거에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든지
1: 네.
0: 혹은 벌목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도 일부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 건설이나 복구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 중이죠.
1: 네.
0: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뺏은 영토, 그 재건 사업.
1: 네.
0: 거기에는 막 그 지뢰도 많아요. 아직도 묻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도 건설해야 되고.
1: 네.
0: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하기 쉽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야, 여기 투입해! 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는 헤르손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1: 헤르손 지역.
0: 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1: 네.
0: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으로 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농지와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이 필요하죠.
1: 네.
0: 그러니까 건설, 복구, 농업 작업을 할 노동력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하면은 빨리 재건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민심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북한의 제대군을 투입해서
1: 네.
0: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스스로는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들도 당시에 그랬다고 전해져 왔는데
0: 네.
1: 근데 이런 행보의 이유는 또 단연 돈이겠죠.
0: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파병이 됐을 때는 해외에 훈련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이고 갔었다라고
1: 네.
0: 하는 거죠. 막 유학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이제 지원해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제대군인은 근데 그냥 돈 벌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대할 정도 되면은 북한 군인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지?

0: 돈 어떻게 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받냐? 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뭐 약간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로 인력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고,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또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은 쓸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북한 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군대에 있는 것보다
1: 네.
0: 돈을 벌수 있으니까 낫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위험한 지역인데 혹시 전쟁에 휘말리는 건 아니냐라는
1: 그렇죠.
0: 불안감도 매우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1: 네.
0: 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이렇게 가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0: 군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러니까 제대 후에 더욱더 힘든 상황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탄광, 뭐 농촌, 탄원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손드는 그런 작업을
1: 네.
0: 북한당국은 강요하면서 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제대 군인들도 거기로 약간 험지라고 하는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나가서 돈을 벌수 있다면 이게 좀더 낫다라는 생각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1: 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오고 가고 있나요?
0: 아까 처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예보공항에서
1: 네.
0: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했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간주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러시아로도 더 파견할 전망이 있을까요?
0: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뭐두 달이나 석달 사이에 뭐만명 넘는 사람이 갈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많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제대 예정된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를 앞둔 군인까지 조기 제대시켜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러시아로 가는 북한 청년의 규모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이
1: 네.
0: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다 갈취당하고 있다.
1: 네.
0: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0: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의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을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지하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밥을 얹어가지고 뼈만 마르고 탁 끌어다가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도록 고문. 그래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문도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자꾸 고무호소로 물을 줘가지고 위장이 터지도록 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고문으로 24년 동안을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느냐? 신앙의 자를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0: 그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못 세봤어요. 그분이 세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1년에 365일이니까 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366번이거든. 한 번이 더 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목사님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하셨다. 4년,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어떠한 고문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4년 동안은 그 가지가지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독생자 바쳐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방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바로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을 때 아,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거든요. 예,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에요. 다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뜨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예. 우리 봄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봄바람을 통해서 봄꽃을 통하여 모든 봄동산을 통하여 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영과 육이 먼저 소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시간을 정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네오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있고 애 끊는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와 행함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떼어놓곤 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룩한 영역이고 행함은 이 거칠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세상적인 몫이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알량한 자기만족에 빠져 정작 오늘 내가 마땅히 땀 흘려 해야 할 일을 미루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의 외면을 쓴 채 게으름과 회피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날에는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기도의 자리를 건너뛴 채 내 생각과 성급한 판단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도와 행함을 분리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청척병락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감정에 치우쳐 곧장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은 결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닥 왕 앞에 나아갔고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낙심해 있던 백성들을 독려하여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에게 있어 기도는

0: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고백이었고 그의 행함은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철저히 신뢰하며 삶으로 밀고 나간 거룩한 실천이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행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행함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는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핑계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행함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능력을 핑계로 마땅히 엎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을 건너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은 내가 오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 앞에 놓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도 삶 속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내 열정과 자만심으로 바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앞세우려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묵묵히 채찍과 조롱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마침내 완성되는 거룩한 순간은 바로 당신의 발걸음이 행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완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허용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 걸 믿고 낙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해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0: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보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네.
1: 예, 지금 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0: 네.
1: 한 이게 사람이 참 겸손

0: 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 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1: 네.
0: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아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1: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0: 에, 완벽하게는 아닌데 에,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1: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0: 곳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1: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예,
1: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1: 네.
0: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1: 어, 그렇죠.
0: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1: 맞아요.
0: 네.
1: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0: 어, 엄청나더라고요.
1: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0: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열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1: 야.
0: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여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보초를 세워놓고
1: 오.
0: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1: 그렇죠.
0: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1: 네.
0: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꼭 준비돼야 된다.
0: 꼭 준비해달라.
1: 맞아요.
0: 기도해달라.
1: 맞아요.
0: 그 부탁을 드렸었죠.
1: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0: 네.
1: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0: 예.
1: 첫 책이시죠?
0: 처음 책입니다.
1: 네.
0: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뭐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아,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1: 네,
0: 혼을
1: 네.
0: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1: 어.
0: 네,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 어,
0: 그리고
1: 네.
0: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1: 네.
0: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0: 네.
1: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러우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오,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1: 그래서
0: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멘.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0: 안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에서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네.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1: 할렐루야. 네. 네 지금도 눈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나 자매가 신청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네.
1: 콩나물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소학교라고 하는데,
0: 네.
1: 소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0: 그러세요?
1: 뭐 여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0: 그러니까요.
1: 했던 거죠.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0: 네.
1: 대학에서 김매해야 되고
0: 그렇죠.
1: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0: 그렇죠.
1: 노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0: 네.
1: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0: 네.
1: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0: 한국 드라마.
1: 네.
0: 네.
1: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0: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1: 교과서에서.
0: 교과서에서.
1: 네.
0: 그게 90년대, 200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1: 그럼요.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0: 네.
1: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예요? 2012년.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0: 와.
1: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쏘꼬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0: 아,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이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네.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1: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거였는지?
0: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1: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0: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네.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1: 많이 보셨네요.
0: 엄청 봤습니다. 제가 혁명적으로 봤어요.
1: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에. 보셨는데. 아,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네.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0: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절통 네.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0: 엄청납니다.
1: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0: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1: 그렇죠.
0: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아, 그렇죠.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아,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네.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1: 오.
0: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당을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0: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0: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네. 되돌아봐야 되고, 어느 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권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네,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0: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가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자주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은 예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도 예쁜 구석 하나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빛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칼뱅의 기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용한 신학자였던 칼뱅은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복음주의 이론을 접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한 친구인 기욤 파렐의 강권으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칼뱅은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소서. 대낮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둠을 찾지 않고 마음이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며 저희 자신과 모든 열망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는 곧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매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칼뱅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로 다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카펠라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샤론의 꽃 예수 피아노와 플루트의 이중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야.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만 꼴딱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러면 다 괜찮다. 안녕하세요. 천양 풍경의 더스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는 말,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티면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참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 엄마가 속으로만 삭힌 뒷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몸살이 쳐지게 무서웠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까지 더해야 진실은 완성이 되겠지만 엄마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절로 느낄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기운을 폭주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엄마 아버지도 살면서 무서웠던 때가 있었단다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나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도 무서웠던 때가 있었다면 오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신에게도 힘이 될 테니까요.

절망스러울 때는 희망을 주는 말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와는 반대로 누군가 나처럼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말, 그 말이 도리어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스톡테일 패러독스가 바로 그건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전투기 조종사였던 스톡테일은 전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을 지나면서 멋진 고문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석방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죠. 네, 그들은 모두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가지 못했죠. 부활절에는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나가지 못하자 낙심해 죽었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희망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절망이 커지더라는 의미가 되겠죠. 살다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패 한번 해보지 않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의 간증보다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요. 오늘 또 고난을 겪으셨지만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온전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힘들 때, 아, 나 힘들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심히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그 심정을 토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범인에 쌓여서 내 마음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공포와 범인에 쌓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말씀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도리어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빠의 뜻을 따를게요. 라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털어놓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놔 보실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저청중앙교회 이후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인생의 작은 울타리인 것처럼 국가는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국가의 번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과 성실의 실천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국민들이 삶으로 흘려내는 땀과 열정이 국가의 힘이 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지금 이 혼탁한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복된 국가, 축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한 걸음만 떼면 한 바퀴만 돌면 달라질 겁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 위 그 한 걸음이 놓이면 물이 마를 거니까요. 여리고성을 7일째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마침내 성은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순종이 놀라운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글을 봤어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끝내 끝끝내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 아닐까요?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낼 수도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니까 뭐 더 큰 힘에 기대어 보는 거죠. 물이 앞을 막고 거대한 성벽이 길을 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순종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을 만날 때도 많고, 또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많고요. 분명히 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보는 것. 우리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해보는 것보다 주님의 힘에 기대어보는 게 더 큰 일이니까요. 한번 기대해보면서 기대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 신청해 주시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방송이 곳곳에 나가고 있어요. 부산에도 나가고 있고, 대전에도 나가고 있고, 대구에도 나가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 어떤 찬양 들으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또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기도 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089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신청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니까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우리 6089님,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드셨어요? 발걸음 좀 힘차신가요?

힘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읽는 저도, 이 사연을 읽는 저도 힘이 막 나네요.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여러분께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이 찬양 이어서요 927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또 선정되신 6089님, 927 하나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더 승리하는 알아서 더 행복해지는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를 낼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 이야기가 오늘의 퀴즈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과 나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을 지나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두지 못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계속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부터 3번이에요.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네, 포도주를 사올 돈이 1번입니다.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네, 포도가 2번이에요. 3번은 포도주. 3번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3번까지고요. 내가 잘 못 들었다. 그럼 1번부터 3번 중에서 한번 숫자를 골라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갈 걱정에 쌓인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이것으로 바꾸셨습니다.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3번 포도주.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로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해봤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을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해드린 찬양은 사랑이야기의 가나의 혼인잔치 찬양이었어요. 그럼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1번 포도주를 사올 돈도 아니고요.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도 아니고 3번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하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 순종한 하인 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배경이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2장 9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순종을 한 사람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들이 포도주에 놀랄 때 이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 놀랐겠죠. 그래서 순종은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게 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순종도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막혀있는 성벽,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뛰어넘고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됨을 믿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피조물로 새 아침을 맞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환경과 맡겨진 과제들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않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한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찾아보시고 막 찾으면 코팅해서 간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있었는데 네잎클로버를 만나는 방법,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되죠.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면 신기하게 그 많은 초록 잎들 속에서 네잎클로버가 짜잔하고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 지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만날 겁니다. 간직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찾아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만물을 비추는 이 계절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특별한 찬송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침내 제자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바로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곡에서 노래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풍요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얻는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물 같은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가사를 쓴 분은 19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 매니 퍼커슨 여사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감리교 전통의 신학 안에서 성결된 삶을 강조하며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를 누빈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1900년경 그녀는 완전한 성화라고 불리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가사 3절에는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곡조 또한 성령 충만의 기쁨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이 곡은 본래 마셜의 곡이었으나 1900년 제임스 커크가 지금의 형태로 편곡했습니다. 제임스 커크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해 오르가니스트가 되었고 평생을 음악 선교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이 곡의 원곡명은 거룩한 침묵입니다. 제목과 달리 곡조는 매우 힘차고 상쾌한데 이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솟구치는 감격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길 기도하며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이어서 소개해드릴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는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다시 한번 불붙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곡입니다. 가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평생을 보수신학의 파수꾼으로 사셨던 김응조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현대음악의 이무상 교수가 곡을 붙여 고전적인 경건함과 현대적인 장엄함이 조화를 이루는 찬송가로 탄생하죠. 가사를 음미해보면 성령님을 아주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생명바람으로, 2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태우는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시죠. 이어서 3절에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와 4절에 치유와 회복의 기름까지 우리가 성령님께 기대하는 모든 소망이 이 네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갈구하는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영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감당하기 힘든 사고를 겪으며 마음이 거칠게 메말라버린 순간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하는 바로 그런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성령님의 위로의 노래입니다. 곡의 가사를 쓴 사이먼 브라운 목사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부인과 아들을 모두 잃었고 길에서 만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본의 아니게 강도가 죽는 사건까지 겪게 되죠. 그 충격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고 믿을 만큼 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경 쇠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아픔을 싸매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성령을 경험한 그는 비로소 영혼의 소리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거친 맘 어루만지사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고백은 그의 실제 삶이 투영된 절박한 기도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악기 제조 전문가이자 헌신적인 음악가였던 조지 휴즈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학협회 행사를 주관하고 피아노 관련 특허까지 가졌던 유능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음악을 교단에 헌정하며 평생을 섬겼습니다. 곡을 감상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세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우리 마음에 내려앉아 거친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실 겁니다. 예배 때에 묵도송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이어서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이 찬송은 머나먼 러시아 땅에서 날아온 성령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이 찬송은 1984년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러시아 침례교 찬송가에 수록되었던 곡으로 작사자 작곡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신앙적 울림만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매절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라는 후렴구 같은 간구는 듣는 이의 가슴에 강렬한 신앙의 불씨를 지핍니다. 음악적으로는 아주 힘차고 역동적입니다. 전통적인 복음성가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 리듬이 살아있습니다.

있고 소프라노와 테너가 주고받는 이중창의 매력은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말 가사는 박봉배 목사님의 번역을 통해 레위기 말씀의 깊이를 더해 우리가 정결한 새 사람이 되어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성을 노래하는 러시아의 숨은 명곡 찬송가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찬송가를 통해 성령의 단비와 불길 같은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영적인 감동을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로 그려낸 걸작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8번, 이른바 천인 교향곡이라 불리는 작품의 제1부입니다. 9세기 마인츠에 대해 주교가 쓴 오순절 찬미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를 가사로 삼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경건한 기도가 말로라는 거장을 만나 웅장한 현대적 선율로 재탄생한 것이죠. 곡이 시작되자마자 터져나오는 Veni Creator Spiritus라는 외침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말러에게 성령은 온 우주를 움직이고 인간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창조적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8명의 독창자가 어우러지는 이 곡의 피날레는 인간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경외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 드리는 영광의 송가는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얻는 참된 만족과 환희를 거대한 울림으로 선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때로는 단비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처럼 그리고 때로는 이 거대한 교향곡처럼 웅장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러가 그려낸 장엄한 성령 찬가 교향곡 8번 1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서성의 날, 또 20일은 부부의 날, 교회에서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년 주일이자 어떤 교회에서는 서성의 주일, 뭐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깊이 이 가족과 관련된 구성원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 집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전해주신 장로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정리를 했지만 거의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어서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 남성교회에 이정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인은 김복희 집사님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 참전도 하셨고 영선동에서 마을 수풀을 오랫동안 경영했습니다.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사이에 고가교가 생긴 자리에 있었는데 고가교가 생길 때에 철거되어 사업을 그만두고 그 뒤로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김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치매가 와서 고생하던 중 2023년도에 암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면 항암 치료하느라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수술을 안 하면 고통 없이 살다가 가신다고 하며 결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고심 끝에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부부가 복례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잡고 산에 오르고 같이 시장 보고 또 가정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로 계셔서 요양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규 집사님은 약 20시간 이상 같이 붙어 있으면서 아내를 온갖 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사 권사님이 방문하여 요양보호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쉬는 시간으로서 교회 그리 시내에 와서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오후 4시가 되면 아내인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꼭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온 전화와 같이 정답게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조금 더 변함없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4.7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정규 집사님 같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내에게 봉사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낮에 같이 손잡고 등산하고 같이 시장 보고 시장에서 점심 사 먹고 하는 과정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교회 올 때도 손을 잡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친교실로 같이 올라가서 식사도 딱 붙어서 앉아서 같이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4.7 남성교회에서 베트남 여행에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두 사람이 손잡고 여행하는 것을 보고 더욱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내인 김 집사님은 치매 중임에도 행복한 얼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 이정규 집사님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 4.7 남성교회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똑같이 흉내 낼 수는 없지만 이런 집사님이 우리 땅끝교회에 있다는 것을 교우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부부가 영상 예배실에서 2층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집사님을 한번 새겨보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작년 이맘때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도무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주일 예배와 또 부서기관의 봉사 때문에 함께 배우자가 앉아 있어 예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담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작년에 드렸더니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오시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예, 원래는 그러지 않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가정은 그래도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에게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무시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훌륭한 자녀교육, 가정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즉 부부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요,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보통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에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도 중요하게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이 모든 권면의 출발은 여러분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문제는 단순한 대화 기술의 부족, 그 문제도 아닙니다. 부부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줄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 뿌리에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죄인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고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은 이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문제, 부부의 관계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문제와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

이어지는 모든 권면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분은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가 자기를 낮추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의 중심은 남편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중심은 아내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지, 이런 질문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문제와 관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오용되어서 여성에게 일방적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열등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비인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죄에 대한 동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 이루어지는 자발적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은 그분이 나약하고 약해서 한 복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종은 사랑 때문에 하신 복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살다 보면 그것도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로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아내는 남편을 조롱하거나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가장 무거운 명령을 남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군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지배의 권위가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십자가를 지는 것 책임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섬김의 권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단순히 생활을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 역시도 아내를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평안하게 하는 남편, 아내를 위축시키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피어나게 하는 남편,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배워가는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남편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편들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남편은 완벽한 남편이 아닙니다. 좋은 남편은 회개할 줄 아는 남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사도는 여기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그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깨어지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언약은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방식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오늘 우리들이 불성실하여도 당신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의 궁극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죠. 부모가 서로 어떻게 말하는지, 남편과 아내, 그 부모가 어떻게 화해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는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부부는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혼의 의미가 흔들리고 결혼의 의미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남편과 아내, 부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0: 복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죠. 결혼은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리할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역시 그러할 거고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음은 완벽한 가정을 위한 상이 아니라 복음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끝교회의 모든 가정을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렸죠? 봄비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더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신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시잖아요. 매번 다른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매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 내용을 해야겠다 어떻게 깨달으시나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이 설교로 전할 수 있으신지 성령님이 목사님과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쫓길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잠잠히 단어 하나하나 또 한절 한절이 마치 최상급의 찻잎처럼 우려나와서 좋은 차가 되기도 하죠. 네, 최상급 찻잎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차를 우려내듯 말씀의 진한 향이 우려나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진한 향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주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금방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오래 기다리는 차를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나무엔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윌러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집니다.